노을 컴샤인 였습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수라님이 눅진한 아침 소울 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남겨본다고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눅진한 아침입니다. 갈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전환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2부 10시부터는요. 저희가 스튜디오 콩으로 옮겨서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전해드려요. 마쓰이의 마사시의 소설 이 책입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이 책에서 아름다운 문장들 읽어드리고 또 이 문장들에 어울리는 음악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630 쓰는 분이에요. 남쪽 작은 도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퇴직 후 약속한 출발 FM부터 세음까지 같이 하자고 한 약속 지키느라 수고하는 울 남편. 그 약속을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신 퇴직하면 출발 FM부터 세상의 모든 음악까지 같이 듣기야 뭐 이런 약속하신 겁니까? 아무튼 딸랑구 출근시켜주고 돌아와 커피 내려앉으면 이 시간 감사한 아침이라고 하셨어요. 0630 쓰는 부부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블랑크 사랑의 오솔길 레슈맹 드 라모르 첼리스트 양성원 레 봉백이 함께합니다.

블랑크의 사랑의 오솔길 레슈맹 델라모르였습니다. 양성원의 첼로 레봉백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정말 이제 덥습니다. 가정음악에서 시원하고 보송한 이벤트로 여러분의 더위를 좀 식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생방송인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콩 심은 데 수박 난다 예요. 이제는 뭐 많이 해보셔서 익숙해지셨을 텐데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을 새로 다운로드 하신 분들 또는 콩으로 가정음악 듣고 있다. 이걸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기기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태블릿으로 보고 있다. 그럼 카메라를 딱 찍어서 아니면 PC로 듣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아니면 라디오를 아니면 스크린샷을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 10분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수박주스 한 분께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참여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받을게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쿠폰 보내드릴 수 있어서 문자로만 참여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정겨운 사진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710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살아있음이 뭉클하게 다가올 때는요. 좀 부끄럽지만 맛있는 거 먹을 때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사는 게 참 즐겁구나. 새삼 느끼죠. 하시면서 White as Lilies 청하셨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디라스 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울의 음성으로 Wide as Lilies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89.7 주파수로 들으시면 여기가 어딜까요? 999 하나 쓰는 분께서 듣고 계신 라디오를 탁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옆에 두루마리 휴지도 있고요. 30년 다닌 회사 퇴직하고 지금은 주차 관리일로 소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99 하나 쓰는 분께 콩심은대 수박난다 수박주스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7 쓰는 분이에요.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들 자동청소기를 사용한다지만 정년 퇴직한 저는 청소포를 끼운 밀대청소기로 하고 있는데 나름 좋아요. 청소하면서 음악도 듣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요. 무덥지만 모두 건강하시길 즐거운 월요일을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청소포 끼운 밀대청소기 좋아합니다. 일단 소음이 없어서 그리고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 로봇 청소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끄럽고. 네, 뭐 한 5분 컷으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2427 쓰는 분께 수박 주스 두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181 남편과 괴산 산막 있길 나섰어요. 더운데 어쩔까 싶었지만 아파트 숲을 벗어나 자연의 숲에서 여름 냄새 맡고 싶어서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그러네요. 제 목소리 좋다고.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의 목소리가 더 아름다울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사마나 파라나 쓰는 분께도 수박 주스 두 잔 보내겠습니다. 7499 쓰는 분이에요. 윤전이 지난 주말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7번 듣고 왔는데 베토벤이 아이스크림 좋아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나를 요즘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건 베토벤 교향곡 7번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베토벤도 그렇게 비엔나에서 빈에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잖아요. 아, 그런 청량감을 이 곡에서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중에서 1악장이에요. 포코 소스테누토 비바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중에서 1악장 포코 소스테누토 비바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수박 주스 받으실 분들, 0965 쓰는 분, 어제 초삼 둘째 딸이 사무실 놀러와서 부적이라고 적어놓고 갔는데

만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고 이런 부적을 붙여놓고 갔군요. 0965 쓰는 분, 그리고 1816 청량음료처럼 듣고 계시다고 반갑습니다. 8559 출근길 동반자로 자리 잡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찐으로 처음 문자를 보내셨다고 고맙습니다. 8585 쓰는 분, 핸드폰 바꿀 때마다 꼭 깔아두는 콩 어플이라고 그러셨군요. 8722 쓰는 분, 이디야 수박주스, 경남 합천군에 프랜차이즈 커피집 몇 개 없는데 이디야는 있다고 안 될 줄 알면서 등산 가다서 몇 자 적으신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 1816-0965, 8559, 8585, 8722, 두 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손님 하차하고 처음 보내신다는 4824 쓰는 분, 그리고 주파수 89.7 대구입니다. 주파수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3371 쓰는 분까지 모두 10분께 수박주스 두 잔씩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9시 33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이곳, 니스입니다.

1839년 11월 파가니니는 외아들 아킬레와 함께 새로운 요양지로 향했습니다. 이미 후두염, 결핵, 수은 중독으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고 목소리마저 거의 잃어버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추운 겨울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파가니니는 따뜻한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는데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지도 모를 목적지, 3년 전에 방문했던 어느 도시였어요. 넉 달 정도 이곳에서 겨울과 봄을 보내는 동안 날씨는 참 온화했고 사람들 마음씨도 그만큼 따사로웠죠. 그때 행복했던 추억을 안고 다시 찾은 이곳. 파가니니 부자는 구시가지 아담한 건물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따스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파가니니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어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루머가 따라다녔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부에게 임종을 인정받지 못했고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서글픈 생의 말년을 보내고 최후를 맞이한 이곳. 온화한 햇살과 고요한 바다가 맞닿은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니스였습니다. 1840년 5월 27일 파가니니는 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가 살았던 집에는 기념 현판이 붙어 있고요. 파가니니 이름을 딴 루이 파가니니라는 거리도 있죠. 지중해와 맞닿은 휴양도시로 유명한 니스를 사랑한 음악가는 파가니니만이 아니었는데요. 파가니니보다 앞선 1831년 베를리우스 역시 니스를 찾았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상인 로마 대상을 수상하고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탈리아 유학을 떠났다가 약혼녀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베를리우스는 약혼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권총의 독약까지 챙겨 파리로 향했는데요. 파리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게 된 곳이 이곳 니스였어요. 니스의 포근한 햇살, 또 맑고 깨끗한 자연과 마주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던 분노가 녹아내렸죠. 흥분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되찾은 베를리우스는 파리로

가려던 마음을 접고 해안가 절벽에 숙소를 마련한 채 그곳에서 작곡에 몰두합니다. 딸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치광이가 된 비참한 왕이 등장하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바탕으로 한 관현악곡 리어왕 서곡이 바로 이곳 니스에서 탄생했습니다. 훗날 베를리우스는 자서전에서 니스에서 보낸 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분노를 떨쳐버렸고 작곡을 했고 걸었으며 수영도 하고 시간을 보냈다. 마법 같은 삶의 20일이자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20일이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니스였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단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 론도, 안단티노, 콰시 알레그레토, 살바토레 아카르토의 바이올린, 샤를 듀토와 같이 위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니스에 머물렀던 또 한 명의 음악가 베를리오스의 리어왕 작품사,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낭독 음악회 콩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느린 것보다 더 느리게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책 속의 한 줄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렌터보다 느리게가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이 주는 여운에 라이브로 듣는 음악의 감동까지 더한 특별한 콘서트,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 계절에 무더위를 식혀줄 작품, 마쓰이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입니다. 책의 여운을 더 길게 느끼게 해줄 특별한 음악 손님,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합니다.

0: 지난달에 첫 선을 보인 낭독음악회 렌토보다늘에게 청취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한 달도 채 안 돼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사랑방처럼 정겹고 오붓한 분위기로 꾸며봤는데요. 음악손님 선우예관 씨와 저 이렇게 둘이서 이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보실 수도 있죠.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낭독음악회 현장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드려야죠. 이분 나오기만을 아마 목 빠지게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음악 손님 피아니스트 선우예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연주에도 많으셨고.
1: 네, 프로그램이 좀 매주 다른 곡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게 좀 정신이 없었는데.
0: 네.
1: 그래서 준비를 한다면 더 했어야 하는 오늘이지만 제가 책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도착을 하긴 했어요.
0: 아니 괜찮아요.
1: 가지고도 왔어요 심지어. 근데 네, 읽지를 네. 못해서.
0: 아니 오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 거고 선우예관 씨처럼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용도 조금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 문장을 처음 접하시고 연주를 하는 감흥이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마티아스 괴르네와 겨울나그네도 하시고 그러셔서 네. 리사이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곡도 낭독이고 해서 낭독음악회에 대한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음이.
1: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왔죠. 항상 라디오를 올 땐 너무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또 네.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시고
0: 저를요?
1: 네네.
0: 좀 그래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애정하는 또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곡 반주도 많이 하고
0: 네.
1: 다른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거기서 오는 감흥은 또 제 자신에게도 색다른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혼자 독주를 연주를 한다거나 협연을 할 때와는 또 다른
0: 네.
1: 감흥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오늘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시고 다음 해에도 네. 여름에 또 우리가 낭독음악회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선우예관 씨는 설명이 필요 없는 연주자이시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2017년에 반클라이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셨고요. 총 8차례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최다 국제콩쿠르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데카 레이블을 통해서 모차르트 음반을 발매했고 올해 3년 만에 새로운 음반이 나왔어요. 리스트를 주제로 한 새 음반을 출시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선 출판사 비츠를 통해서 10년 전 2016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초반 일본입니다. 노장 건축가 그리고 그 무라이 사무소에 갓 입사한 젊은 청년이 함께한 어느 여름의 한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 속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등장인물 노장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와 신입사원 사카니시 토우루를 둘러싼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 1980년 초반 무라이 건축사무소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 좀처럼 신입을 뽑지 않던 무라이 소장이 몇 년 만에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물은 뜻밖에도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사카니시 토오루. 도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라이 건축사무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여름 별장으로 사무실을 옮긴다. 도쿄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 해발 1000m 이상 되는 활화산이 우뚝 선 이 외진 곳에는 고급 별장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다. 건축사무소 직원들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소에 입소한 것처럼 이 별장에서 합숙을 하며 온 여름을 보낸다. 이들과 함께 몇 달을 보내야 한다는 게 가장 고역인 사람은 바로 새로 뽑힌 신입사원 사카니시 토오루. 입사와 동시에 하늘 같은 상사들과의 합숙이라니. 출근은 애쓰나 퇴근은 기약이 없는 이곳에서 사카니시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잡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가 된 셈이다. 일어나면 아침을 준비하고 티타임에 맞춰 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는 것도 신입사원의 몫. 무라이 소장의 차를 닦고 소장 대신 운전도 하고 저녁이면 술잔을 기울이는 선배들의 곁에 앉아 무용담과 넋두리를 듣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회의가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 사카니시의 입사 첫해, 첫여름이다.
1: 네, 소설의 배경이 된 무라이 건축사무소와 소설 속의 화자인 나의 이야기, 성우 김시우 씨의 내레이션으로 좀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특이한 회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권 씨,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자네, 우리는 여름마다 한 2, 3개월은 저기 산에 가서 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길게 생각하지
2: 네,
1: 마시고.
2: 아,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제가 겪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그 대입이 안 돼가지고 저 그랬는데, 글쎄요, 어떤 면으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그러면은 또 지칠 수도 예, 있을 것 같고요.
1: 참 낯선 환경이에요. 요즘 뭐 1박 2일 워크숍도 안 하고 저녁 회식도 줄인다는데 80년대 초반이니까 일본에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름 한 2, 3개월을 직원 전체가 모두 어떤 산 깊숙이 있는 별장으로 사무실을 완전히 이전해서 활동을 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간 무라이 건축사무소 사람들의 여름은 어떨지 신입사원인 나의 눈에 비친 소설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름 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일찍 일어난다. 날이 새고 얼마 있다 잠이 깬 나는 좁은 침대에 누운 채 아래

2층에서 들려오는 선생님 기척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머리맡에 둔 손목시계를 들고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본다. 5시 5분이다. 나는 현관 바로 위에 침대가 있는 서구에서 지내고 있다. 새벽녘 침대 밑 마루에서 오래된 나무 기둥과 벽을 타고 덜컹덜컹 조심스러운 소리가 기어오르듯 희미하게 들려온다. 현관 안쪽에 걸어둔 버팀목을 떼서 벽에 세우는 소리다. 커다란 미닫이를 왼쪽에 있는 두껍다지에 집어넣은 뒤 그 앞에 있는 문이 벽에 닿을 때까지 열어젖히고 노스의 문고리에 마루 된 고리를 걸어둔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안쪽 망사 문을 연다. 선생님은 산책을 가신 것 같다. 밤의 숲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망사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온다. 여름 별장은 다시 조용해진다. 표고 1000m가 넘는 고요한 숲에서 새벽녘에 정적을 맨 처음 깨는 건 선생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새들의 울음소리다. 오색 딱따구리, 제주 밀화부리, 큰 유리새, 검은 짓바귀, 황금새, 머릿속에 새 이름이 스쳐간다. 울음소리는 기억하지만 도저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새도 있다. 해가 뜨기 얼마 전부터 하늘은 신비한 푸른빛을 띠며 모든 것을 삼킨 깊은 어둠 가운데서 순식간에 숲의 윤곽이 떠오른다. 일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아침은 싱겁게 밝아온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데 마당에 면한 작은 유리창 블라인드를 올린다. 안개다. 어느 틈에 어디에서 솟구쳤는지 하얀 덩어리가 개수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움직인다. 조용했다. 새도 포기하고 지저귐을 그만두었나 보다. 유리창을 열고 코를 멀리 밀듯이 얼굴을 내밀고 안개 냄새를 맡는다. 안개 냄새에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일 것이다. 옆에 설계실 블라인드를 소리나지 않게 올린다. 좌우로 넓게 퍼진 남향창 가득히 안개가 흐르고 있다. 가운데 마당에 있는 큰 개수나무가 안개 속에 가라앉고 안개 속에 떠있다. 선생님은 이런 숲속을 산책하는 걸까? 길을 잃진 않으실까? 안개는 아무리 깊어도 해가 뜨면 이윽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새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지저귀기 시작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오실 거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른 스태프들도 일어나리라.

0: 잘 들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풍경화 작품 9 중에서 2번 외딴 샘가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라이브 연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리해 주세요. 이 소설에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안개 냄새 색깔이 있다면 그건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일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고요. 지금 낭독해드린 부분이 이 소설의 첫 시작 부분이었어요. 이 여름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일찍 일어난다. 새벽 5시에 선생님이 산책 나가시려고 이렇게 덧문을 예전 집이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문을 두껍다지에 끼익 넣은 그 순간 주인공 나는 일어나서 아침 풍경을 봅니다. 안개가 개수나무를 막 감싸고 있고 그런 풍경에 지금 연주해 주신 이 곡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이 곡을 선택하셨는지
1: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선택을 했었을 때는 저도 책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간단한 이제 설명과 함께 어떤 곡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슈트라우스 이 곡은 코로나 직후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던 때에 했었던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근데 너무 분위기가 하나하나 곡의 타이틀이 또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또 숲 속의 그 길에서라는 또 그
0: 고요한 숲길에서
1: 고요한 숲길에서 그리고 이 곡은 두 번째 곡인데
0: 네.
1: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안개가 색이 있었다면은
0: 초록빛일 것이다.
1: 네, 예. 그 문구도 너무 이 곡과 또
0: 어우러지고.

0: 잘 예.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1: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트를 그 선곡 리스트를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책을 읽으셨나? 아, 어떻게
0: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이제 곡을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네. 그 발췌를 하신 건지 그게 왜냐면 아, 처음에 어떻게. 읽으신 거하고 분위기가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어떡하죠? 아, 이 감동. 네. 아무튼 이 연주와 어우러져서 그런지 지금 이 장면 있잖아요. 그냥 눈을 뜨니까 아, 여기가 무라이 건축 사무소 여름 별장인가 싶은 느낌이 들 만큼 순간 이동한 것 같습니다. 책 속 풍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서 여름 별장에서 저도 새벽녘에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방송 지금 낭독음악회를 함께 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책의 첫 문장과 또 선우예건 씨의 연주와 함께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그건 어떠셨어요? 낭독을 들으시고 연주하니까 어떠셨어요? 좀 영감을 이 낭독음악회를 통해서 예건 씨도 좀 받으셨는지.
0: 아니요. 떨려요.
1: 아직까지는 좀 긴장.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진행을 해보죠. 책이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한 400페이지 되는 거기 때문에 바삐 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건축사무소가 주 무대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 풍경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참 건축이라는 게 보기에는 참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의 때를 입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감에 따라 손볼 것도 생기고 그래서 건축이란 일은 예술과 생활 양쪽에 다 발을 담근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건축가들이 모여있는 사무소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게 또 이 책의 묘미라 어떻게 장인의 마인드를 장착한 건축사무소 직원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사무실 풍경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나이프를 손에 들고 연필을 깎기 시작한다. 연필 깎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건 도쿄 사무소나 여름 별장이나 같다. 시작해보니 분명 그것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으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끓이는 향처럼 연필을 깎는 냄새, 아직 어딘가 멍한 머리심지가 천천히 눈을 뜬다. 사각사각하는 소리에 귀의 신경도 전원이 켜진다. 사무소에 들어간 첫날 나는 선생님의 지시로 계단 난간 실측 도면을 그렸다. 다 된 도면을 체크받고 오케이가 나자 저녁 나절엔 할 일이 없어진다. 무료 한참에 끝이 뭉툭해진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 책상에 우치다 씨가 얼굴을 들며 내 손을 보면서 말했다. 저 말이야, 지금 연필 깎고 있는데. 네. 손을 멈추고 우치다 씨를 바라보자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아직 얘기 안 했던가? 연필은 아침과 오후에만 깎게 돼 있어. 밤에 손톱 자르면 부모 임종을 못 지킨다고들 하잖아? 여기서도 연필도 안 깎아. 미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우치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빙긋 웃더니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듯이 후딱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중에 유키코에게 물었더니 오전 오후 앞에서 최대 10자루 정도 연필을 쓰는 게 일의 정확성을 지키게 하고 연필도 정성껏 다루게 된다고 설명해줬다. 그보다 더 깎아야 하는 건 필압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난폭하거나 너무 서두르거나 그중 하나로, 즉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선을 계속 긋고 있으면 어느 지점부터 의식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다. 그 틈을 노려서 실수가 미끄러져 들어오니까 연필을 어떻게 닳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제도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치다시로부터 연필 사용법을 새롭게 배우자 그때까지의 방법이 얼마나 제멋대로였는지 알게 됐다. 선을 그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누구나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지. 연필을 손가락에 쥔 채 미덥지 못한 얼굴을 한 나한테 우치다시가 말했다. 숨을 멈춘 순간 근육은 단단하게 긴장하지. 천천히 숨을 내쉬면 근육에서 힘이 빠져. 심호흡을 하면 릴렉스한다는 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천천히 힘주지 말고 숨을 쉬면서 선을 긋는 편이 팔 상태가 안정된다고. 무나가타 시코라는 판화가가 판목을 조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기분이 좋을 땐 말이야. 쭉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부분을 걸걸한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리듯이 노래하면서 조각하더라고. 우치다시는 그 걸걸한 목소리를 흉내내 보였다. 덮어놓고 쭉쭉 조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노래한다는 건 즉 숨을 쉬면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손놀림이 가벼웠을 거야. 사람은 말이야 그냥 의자에 앉아있을 때조차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 그렇지만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면 어깨에서 힘이 빠지지. 호흡을 편히 하면 어깨도 굳지 않아.

0: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풍경화 작품 9 중에서 4번 꿈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라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침 풍경, 아침 9시에 연필 깎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참 재미있었어요. 커피 향이 나는 것처럼 연필 깎는데도 연필 냄새, 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연필로 그린 도면이 또 나무로 지어지는 집과 많이 다 있어서 아, 이 분위기가 진짜 너무 멋지다. 그리고 선을 그으면서 선배의 우찌다 씨가 막 얘기하잖아요. 숨 참으면 안 돼. 숨 참으면 힘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모든 일에는 이렇게 힘을 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선우예권 씨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렵고 정말 어려운 곡을 어쩜 저렇게 연주해 나갈까? 힘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주자로서 또 생각하시는지.
1: 저는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나가고 커티스에서 그 82살이셨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항상 한 4년 동안은 거의 매번 말씀을 하셨던 게
0: 선생님 성함이
1: 시모 리킨이요.
0: 네.
1: 근데 선생님께서 힘을 항상 빼라고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고
0: 네.
1: 피아노가 타악기적인 악기잖아요. 그래서 네. 누르면은 그 해머가 건반이 내려가면서 그 어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1: 그 어택이 되지 않고 그 스피드가 빠름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이게 네. 건반이 빨리 들어갈수록 해머가 빨리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큰 소리가 나는데
0: 네.
1: 그게 최대한 어쨌든 느리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큰 소리도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정말 4년 동안 꾸준히 힘을 빼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0: 네.
1: 항상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서 좀 되뇌이는 것 같아요. 저도 치면서 당연히 긴장도 하고 공감을 좀 했었던 게 숨을 호흡을 또 본의 아니게 멈추면서 붙잡을 때도 있고 공연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힘을 빼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각인을 머릿속에 시키면서 그거를 인지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인공 나와 선우예권 씨의 그 커티스에서의 시간도 비슷했네요. 그 무라이 건축 사무소의 거장이신 무라이 선생님도 80대 가까이 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가고 있는 20대와 또 선우예권 씨의 20대가 묘하게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문학과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함께하고 계세요. 7월의 낭독음악회 빛에서 출판한 마스에 마사시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콩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우측 화면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021 쓰는 분께서 산에만 안 갔지 출근은 있고 퇴근이 없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그 시절 건축사무소의 풍경이었을 것 같다고. 건축사무소가 그렇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91 쓰는 분 마침 읽고 있는 소설인데 이렇게 낭독으로 들으니 반갑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563 쓰는 분 글과 음악이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잠시 일을 손에 놓고 감상하고 계시다고. 선우예권님 나오신다는 얘기에 설레는 마음에 빨래 널다 말고 소리 높인다고 2349 쓰는 분께서 행복한 월요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설 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라의 건축사무소의 여름, 그렇게 평온히 지속되면 좋으련만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일들이 이들 앞에 펼쳐지는지 성우 김시우 씨의 내레이션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0: 신입사원인 나는 넘치는 의욕과 풋풋함을 무기로 무라이 선생님의 건축 철학을 흡수해 나갔다. 어쩌면 그 모습은 젊은 시절 선생의 모습과 닮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라이 건축사무소의 직원들은 마치 도편수 문화에 들어간 장인들처럼 각자 특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고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했다. 그해 여름, 무라이 건축사무소는 국립도서관 공개 입찰에 도전했다. 입찰 시기에 맞춰 설계 도면을 만들고 건축물에 적합한 가구 디자인까지 마무리하는 지난한 여정이 이어졌다. 갓 입사한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선배들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경험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도서관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무라이 선생님은 나만 데리고 여름 별장을 다시 찾았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최종 프로젝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라이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깊은 잠에 빠진 무라이 선생님. 결국 여름 내내 치열하게 매달린 도서관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입찰은 다른 건축사에게 낙찰된다. 허탈한 마음으로 추억이 되어버린 도면을 바라보며 사무소 직원들은 선생님이 훌훌 털고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 한편 건축사무소에는 무라이 선생님의 조카 마리코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 처지가 비슷한 마리코와 나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고 피아노를 전공한 마리코는 어린 시절 무라이 선생님에게 피아노에 대한 많은 조언을 받았다는 말을 들려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의식을 잃은 무라이 선생님을 위해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서 들려주자고 제안하고 망설이던 마리코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온다. 마리코와 함께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 마리코는 자신이 녹음한 테이프를 나에게 먼저 들려준다.
1: 여름 내내 사무소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도서관 프로젝트 입찰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쓰러져 버리신 무라이 선생님,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나와 마리코에게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선생님께 마리코는 어떤 음악을 들려주려 했을까요? 책의 후반부 마지막 낭독 들려드립니다.

0: 테이프를 집어넣자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마리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리코예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쭉 누워 계시니까 등이랑 엉덩이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아프시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가락 끝만이라도 좋으니까 신호를 해주세요. 간호사에게 전달할게요. 가루이자와는 이제 겨울입니다. 아사마산도 새하얗게 눈 화장을 했어요. 참 예뻐요. 레스토랑에서 모두 모였을 때 사카니시 군 입사 축하로 커다란 몽블랑이 나왔잖아요. 유기코한테 물었더니 지금 아사마산 눈 풍경이 그 몽블랑하고 똑같다고 하네요. 오늘은 유기코도 사카나시 군도 함께 있어요. 이제부터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서 선생님께 들려드릴게요. 별장의 피아노예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같이 골라주셨죠?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시간이 지나가는 건 정말 놀랄 만큼 빠릅니다. 제가 이 부드럽고 다정한 음색의 피아노를 골랐을 때 선생님이 좋은 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치는 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이에요. 충분히 연습하지 못해서 사실 민망한 수준이지만 오늘은 인사 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다시 연습해서 좀 더 잘 치게 되면 그때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럼 치겠습니다. 마리코가 피아노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18번 국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마리코가 치는 피아노 소나타가 흐르기 시작했다. 터치는 부드럽고 막히는 곳이 없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서는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닌 하물며 애인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선율이었다. 슈베르트는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연주 들어가기 전에 선우예건 씨가 이 곡을 연주하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초견이시라고.
1: 네.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네. 이 글을 읽어보고 오늘은 제 날이 아니고 저를 소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하고 똑같이 또 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슈베르트 소나타 슈베르트 너무 애정하고 좋아하지만은 21번 마지막 소나타는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악보를 보고 그냥 읽어본 적도 없었고 아 근데 사실 어제 조금 그냥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느린 2악장은 초견을 해도
0: 되지 않을까?
1: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계단 도착하기 오는 한 5분 전인가요? 작가님께서 여기 나오는 거는 1악장이라서 1악장 혹시 가능하시냐고 여쭤보셔서 이제 올라오면서 고민을 했죠. 정말 해도 될까? 근데
0: 아니 연습으로라도 연주를 해보신 적이 없나요?
1: 네네. 근데 여기 말씀이 네. 읽어주신 대로 충분히 연습하지 못해서 사실 민망한 수준이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0: 라는 마리코의 말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해는 커녕 정말 너무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꽤 긴 곡이라 이제 아쉽지만 연주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완전히 초견은 아니고 아까 들어오기 10분 전에 잠깐 훑어보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쳐본 적은 없었어요.
0: 네, 선우예건 씨의 연주로 프란츠 슈베르트 소나타 21번 슈베르트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두 달 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슈베르트 남겨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이런 문장이 있죠. 1악장 선우예건의 라이브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슈베르트는 역시 엔들리스 송을 지었습니다. 선우예관 씨의 라이브 연주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1악장 전해드리면서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70년대 화성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지형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화성에 외계인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기도 했지요. 훗날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얼굴 모양에 아주 민감해서 구름이나 바위, 나무 껍질 무늬에서도 쉽게 얼굴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든 얼굴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떠올리는 능력은 예술가의 영감과도 멀지 않기 때문이죠. 무더위도 장마도 한창인 요즘 눈앞의 풍경 속에서 조금은 엉뚱하고 시원스런 상상 하나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67의 4 가운데 물레의 노래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면서도 엉뚱한 생각하시면서 월요일 월요병을 이겨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수영님께서 우리 수영님도 예권님 애정하시는데 음악실로 이어가셔도 좋은데 그쵸? 아유, 다 또 아시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가정음악이 오늘 콩에서 선유예건 씨와 함께 낭독음악회 라이브 연주회 하시는 걸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아 알았으면 콩 스튜디오 한 번이라도 들러볼 것을. 또 다른 바쁜 업무들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방금 저도 저는 본관 4층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아, 선유예건 씨의 멋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며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고 지금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 주 우리나라 음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은 우리 음악가들의 소식인데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내년 5월 12일과 13일

싶은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신동일의 오르간,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들어보시죠.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 가운데 2악장 신동일의 오르간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정수라님께서 신동일님 오르간 연주로 들었죠. 적어주셨어요. 이때 실황 연주 가셨던 건가요? 그때 감흥이 되살아나서 방금 더욱더 즐겁게 감상하셨겠습니다. 0860번 쓰시는 분께서는 시원합니다. 오르간. 비가 곧 떨어질 것 같은 무겁고 습한 거제의 하늘입니다 하시며 문자를 적어주셨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네요.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세찬 빗줄기로 이어지려나 봅니다. 오늘 정말 안전, 건강 유의하세요. 그나저나 조금 전 가정음악,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선우예건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정말 좋았었나 봅니다. 미니야 지니님께서 넋을 잃었어요. 수영님 적어주셨고 임지영님 수영님도 모르셨군요. 저도 예건님 나오셔서 깜놀했어요. 이진아님 수영님 생각났어요. 김선미님께서는 KBS 클래식 FM 여 아나운서님 다 선우예고님 좋아하시나 봐요. 퇴직하신 정세진 노나라 아나운서님도 소연 아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세진 선배님도 좋아하시는군요. 홍소연 아나운서께서 선우예고 씨 좋아하는 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연주를 워낙 잘 하니까요. 하시니까요. 내년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무대에 오를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음악실 매거진 코너 이어갈게요. 지금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공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026 롯데콘서트홀 상주음악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두 차례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첫 무대인 내일 화요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던 시절 호흡을 맞췄던 베를린 필 단원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악장 다이신 카시모토와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멘젤 푹스, 호르니스트 슈테판 도어,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베를린 필 종신 단원인 비올리스트 박경민, 또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까지 조성진이 직접 초청한 음악가들과 함께 브람스 실내악의 깊이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19일 일요일에는 바흐와 슈만, 쇼팽, 쇤베르크를 아우르는 피아노 리사이틀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조성진의 실내악 공연은 화성예술의 전당 부천아트센터, 부산콘서트홀에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리사이틀과 오케스트라 협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조성진이 브람스 실내악을 통해 보여줄 섬세한 앙상블과 깊이 있는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주 22, 23, 25, 26일 나흘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가 공연됩니다. 월드클래스 테너 백석종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막 오페라 무대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백석종은 화려한 고음과 풍부한 서정성을 갖춘 리릭 스핀토 테너로 이번 시즌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도이체 오퍼 베를린에서 잇따라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백석종은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자 칼라프 역을 맡습니다. 정선영의 연출,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프라노 서선영, 에바 푸언카, 황수미, 테너 김영우, 베이스 박영두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세계의 수수께끼를 둘러싸는 극적인 이야기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푸치니의 음악을 최고의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쇼팽의 스케르초 1번, 조성진의 피아노입니다.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존 알디스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쇼팽의 스케르초 1번,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고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아무도 잠들지 말라, 네순 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존 알디스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경애님께서 그동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고통과 신음하다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율 속에 낙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침입니다. 적어주셨어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쾌차하시기를. 승리의 결말을 기쁨의 순간을 맞으시길,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조성진 씨, 조성진 피아니스트 실내악 공연 소식 들으시고 1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눈 떴다가 기적적으로 한 장 구해서 이번 주 17일 부산 콘서트 홀로 조성진님 공연 보러 갑니다. 그날 또 마침 제 생일이에요. 너무 신나서 수영님께 자랑해보아요. 사실 자랑할 데가 없어요.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자나깨나 티켓 생각하시다가 새벽녘 문득 깨어 표를 구하신 점 너무나 축하합니다. 맞아요. 조성진 씨 실내악 공연이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니어서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잘 다녀오시고 이런 자랑은 언제든지 음악실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알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남들에게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주더라고요. 다가오는 생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공연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로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대진이 지휘자이자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선보입니다. 김대진은 과거 수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며 국내에서는 드물게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이끌었던 지휘자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연마해온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섬세한 균형감 그리고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는 무대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금호 아트홀은 해마다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음악가들 중에는 금호 아트홀 영재 콘서트를 거쳐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금호 아트홀 영 오디세이 베토벤 시리즈로 관객을 만납니다. 7월 16일. 23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5명의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손지우, 윤혜원, 박원민, 진영훈이 나누어 연주할 텐데요. 첫 무대인 16일에는 이현정과 손지우가 베토벤 소나타 1번부터 4번까지, 23일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이 5번부터 7번까지, 30일에는 윤혜원, 진영훈, 박원민이 8번부터 10번까지 나누어 연주합니다. 패기와 음악성, 탐구정신을 두루 갖춘 한국 클래식의 미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무대네요. 세 번의 공연 모두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첫 무대의 주인공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은 다음 주 수요일 음악실 초대석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욱 기대해 주세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아노와 지휘의 김대진,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아노와 지휘의 김대진, 폴란드 국립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름다운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7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인천시향과 김대진의 호흡을 기대합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들어보시죠. 김동현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몰토 김동현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은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홈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프, 타츠키 나리타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라이프치히 시절에 매주 한 곡씩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대단한 점은 그렇게 만든 곡을 매주 일요일 교회의 주요 행사에 맞춰서 공연을 했다는 점인데요. 작곡부터 연습, 발표까지

하지.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래서 학자들은 라이프치히 시절에 바흐의 일주일 작업 일정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곡을 만들고 수요일에는 악보를 완성하고요. 파트별 악보를 필사해서 목요일에는 첫 연습을, 토요일에는 최종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곡을 발표해야 했으니까 그야말로 쉴 새 없는 일정이죠. 다시 맞이한 월요일입니다. 쉬는 날 없이 돌아갔을 바흐의 작업 루틴을 곱씹어봅니다. 바흐가 남긴 종교 칸타타는 약 200곡.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10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월요일마다 새로운 음표를 부지런히 적어내려갔을 바흐처럼 우리도 또 한 주를 성실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ch je, Kantata Herz und Mund und Tat, Tat und Leben.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 바흐 작품 번호 1000 아니고 147번 가운데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브라시시모 비엔나의 연주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일주일 작업 일정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바쁜 건 바쁜 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작을 한다는 게 또 고통이 또 동반되니까요. 라이프지히 시절의 바흐는 당연히 휠이 없었을 것 같고요. 당장 수요일에 악보가 완성돼야 하니까 일요일에 발표가 끝났다고 여유 부릴 새가 없었겠습니다. 당시에는 뭐 다 필사 직접 다 받아 적어야 했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정처럼 보이는데요. 아, 이걸 매주 해냈던 바흐처럼 이번 주도 또 힘내서 여러분도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어요. 수영님께서 음악의 아버지가 그냥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일하셨군요. 그래서 그 음악 안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쉬어가나 봅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 버티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은주님께서는 아, 그리 열심히 사셨으니 라이프지히 성당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바흐 얼굴이 있네요 하셨고요. 또 정원님께서는 생크레에서 시원하게 오후 보내보겠습니다 하셨고 혜신님도 해마다 찾아오는 무더위인데 항상 새롭다고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은 지금처럼 콩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재경님이 아유 박 부장님이랑 박 아나운서 DJ 하려면 바쁘지 않나요? 하셨는데 아 저도 제가 요즘 상당히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바흐의 일정을 들으니까 또 네,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또 다져봅니다. 이번 주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02로 시작되는 번호에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냐 물으면 생생 클래식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4882번 쓰시는 분 언제 들어도 설레는 곡이라고 청해 주셨는데 아까 클래식 잘 몰라요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신 독립님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인터마조 하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74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오묘한 조화, 테너 조나탄 테텔만의 노래와 카를로 리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882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인터메소였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동기님 야간대학원 다니고 계셨군요. 오늘 드디어 졸업 논문 지도 교수님과의 만남을 했습니다. 요 며칠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무사히 잘 마치셨나 봐요. 후련하신 거 보니까. 지수님은 역시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도 꾸준한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탄생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셨어요. 그리고 0310번 쓰시는 분,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계속 틀어졌는데요. 두 달 뒤면 저는 복직하고요. 아기는 어린이집에 가네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게요. 아기 성인 될 때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윤기랑 날도 더운데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0310번 쓰시는 분, 물론 아기는 못 마시지만 엄마만 한잔 하세요. 그리고 4435번 쓰시는 분은 산에서 듣고 계시군요. 대모산에서 시원하다고 하셨고요. 승부님은 오늘따라 생크레 깊고 푸른 음악의 선율과 또 흐름을 다정하게 감싸는 지연 씨의 목소리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842번 쓰신 분께도 커피 드릴게요. 12시 정오 시작하면 부지런히 수영 가방 들고 나오는 오전반 직장인입니다. 시원한 버스 안에서 편안히 듣고 있는데 커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한 잔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듣고 시원하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에니압스키의 콘서트용 폴로네즈 작품 4번입니다. 레일라 레제포비츠의 바이올린과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비에냐프스키의 콘서트용 폴로네즈 작품 4번이었습니다. 레일라 요제포비치의 바이올린과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인데 차 안이 찜통이네요. 1761번 쓰시는 분. 시원한 물냉면 생각이 절로 나는데 아들이 냉면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화이팅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시간에는 조금 피해주는 게 아드님이 덜 힘드실 수 있겠네요. 3428번 쓰시는 분은 아들 며느리 이혼으로 황혼 육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니 뒤로 눈물 훔치는 날이 많습니다. 생생 클래식 들으면서 위안을 얻어볼까 합니다 하셨는데요. 3428번 쓰시는 분. 육아 자체에도 고되시겠지만 또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더 고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차 한 잔으로 위로를 건댑니다. 3428번 쓰시는 분께 전해드리고요. 아, 그리고 딸과 함께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6560번 쓰시는 분. 아, 내년엔 각자 가자라고 했는데 왠지 내년에도 같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취향 안 맞는 엄마랑 여행해준 딸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녀 지간이니까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같이 갔어요 하시면서 사연 주실 것 같아요. 6089번 쓰시는 분. 아, 방송 서두에 바흐의 생활습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바흐는 분기별 아마 하루 정도 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환경 미화원이라서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기상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느슨해졌거든요. 저를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게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일하면서 늘 잘 듣고 계시다고 6089번 쓰시는 분, 요즘 같은 날씨 얼마나 야외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세요. 6089번 쓰시는 분께 드릴게요.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네 번째 곡인 타란텔레 준비했습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 바딤 루덴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였습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와 마딤 루덴코의 피아노 연주, 실황 연주로 들으셨어요. 경민님께서도 15년 전쯤인가 클래식 FM 콘서트 연주자로 나왔던 마딤 루덴코, 그때 현장에서 듣고 반해서 찾아 듣곤 했었는데요. 생생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셨네요. 그리고 9450번 쓰시는 분, 요즘 새로운 거 여러 가지 배워보고 있는데 빵 먹는 건 쉬운데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는 실기시험을 3시간 봤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끝까지 잘 마치고 왔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셨고요. 하늘나라님께서도 클래식 음악 들으니까 더위가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7366번 쓰시는 분은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10년이 좀 넘은 거실 스탠드 에어컨이 어제 고장 났습니다. 고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서 막막함에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밥을 먹을 때도 TV 보려고 앉아있을 때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에요. 한 달간 어찌해야 할지 하셨는데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근처에 아지트를 좀 마련해 놓으셔야겠는데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공장소에서 좀 시원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아지트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도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897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인데요. 초등학교 3년 동안 멜로디언 심벌즈 피아노로 바꿔가며 연습을 거듭해서 군대회, 뭐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우승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82년도에서 84년도 금산국민학교에서 함께 했던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그 시공간이 모두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마 이 곡 들으면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도 사연 주실지 모르겠어요. 쇼스타코비치의 페스티벌 오버처 작품 96번입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들었습니다. 0257번 쓰시는 분이 생크는 늘 남에게 애쓰느라 잃어버린 나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이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미하는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페스티벌 오버추어 작품 96번입니다. 897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고요. 네미 예르비가 지미하는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와 시원해진다고 동강님도 병현님도 그리고 동민님 지연씨 청취율 조사 전화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안 와서 이따가 생글 끝나면 안과 다녀오려고요. 빠진 눈 다시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하셨는데 아유 마음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94번 쓰시는 분 장롱 면허 25년 탈출하고자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하남까지 왕복 2시간 도로 베테랑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무사 귀가했습니다. 지금 음악이 벅찬 제 마음과 같네요. 봉은 사거리 올림픽대로에서 초보 운전 보고 기다려 끼워주신 차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아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 클래식 FM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데 또 가요 프로는 또 이렇게 진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그 FM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4894번 쓰시는 분도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왕복 2시간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9840번 쓰시는 분은 생생 클래식을 통해서 작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클래식 공부하고요. 늘 평안함으로 일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셨고 2317번 쓰시는 분도 일상이 좀 고달프기도 하지만 음악이 있어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셨어요. 첼로의 음색이 참 또 위안을 주잖아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 작품 99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페투오소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 로날드 브라우티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5중주 B플랫 장조 작품 34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카프리치오까지 들었습니다. 빅토리아 솜스 산맥의 클라리넷과 듀크 현악 4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페투오소,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와 로날드 브라우티검의 피아노 연주,

였습니다. 0420번 쓰시는 분, 지연 씨는 가만히 있을 때는 차도니언 줄 알았는데 음악에 맞춰서 머리를 까딱까딱 하면 귀여우시네요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이게 머리가 흔들리더라고요. 자꾸 움직이게 되는 음악의 매력. 3261번 쓰시는 분은 오늘 생글 부제는 더위야 잘가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악들 덕분에 더위도 좀 잊게 되네요. 점심은 생클과 함께 하면서 모두 더위에 지치지만 않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비 예보가 있어서 아마 비 오기 전에 더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운 내실 수 있는 음악들 일부에서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싱싱클래식 선물은 책입니다. 클래식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듣는 법을 알려주는 책, 음악가의 일인데요. 도서출판 N의 서재에서 출간한 이 책에는 작곡가 손이룬이 한경 아르떼 TV를 통해 11명의 음악가들과 나눴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클래식 음악에서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일까? 또 클래식 음악가에게 도전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대한 음악가들의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안종도, 김주영, 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플루티스트 조성현, 지휘자 권민석과 지중배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11명의 음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작곡가 손이룬과 클래식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이 함께 쓴 음악가의 일.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3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대목 사랑가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여러분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앞뒤 양옆 구석구석까지 모두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회화 작품이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1914년에 그린 포트레 드 쥔 피요, 우리말로 하면 소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죠. 최근 서울에 개관한 퐁피두 센터의 분관, 퐁피두 센터 한화에도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 소녀의 초상은 피카소의 나이 32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말 제목에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제목 젠피유는 젊은 여인을 뜻하는데요. 작품의 모델이 된 그 여인은 바로 피카소의 뮤즈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 구엘이었습니다. 1912년 나이 30살에 만난 이 여인을 피카소는 정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친구들에게도 나의 아내라고 소개했고요. 당시 그렸던 작품 곳곳에 마졸리, 우리말로는 내 사랑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를 암호처럼 적어넣곤 했습니다. 에바 구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죠. 그녀를 만날 당시 피카소는 이미 입체주의를 창안하고 회화를 실험해보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초기 입체주의 작품들이 갈색과 회색조로 그려졌다면 30대 들어서는 다시 작품의 색채가 돌아오는데요. 1914년작 소녀의 초상도 바로 이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식물들의 이파리처럼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배경색을 칠하고요. 반복해서 콕콕 찍어낸 색색깔의 점들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 원피스와 팔을 표현했습니다. 실내 장식들로 둘러싸인 여인은 초록빛 공기 속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과 코, 입과 귀가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림에서는 화사함과 우아함이 묻어나죠.

피카소는 그녀가 떠난 후 자신의 삶이 지옥이 됐다고 적었고 실제로도 상실감을 떨치지 못해 한동안 연필으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싱그러운 초록 바탕 속의 여인을 다시 찬찬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가가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기록하려 했던 행복했던 순간 속에 이 여인을 말이죠.

슈베르트의 Das Lied im Grünen, 도이치 917번 초록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모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1914년작 소녀의 초상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봉피도 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의 전시돼 있는데요. 초록색도 좀 차가운 냉랭한 초록색이 있고 좀 우아하고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는 초록이 있잖아요. 소녀의 초상은 그 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탕색만 봐도 피카소가 그녀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듯한 사랑스러운 그런 초록색이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보진 않고 사진으로

이 피카소가 그린 작품 궁금하시면 여의도 아이들도 곧 방학이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님이 점심 먹고 잠깐 은행 업무 보고 왔는데요. 날씨가 점점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희님께서도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라서 역시 서비스 센터 연결 시도만 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목 빠진 저는 견인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셨고 너무 덥다고 9897번 쓰시는 분도 냉콩국수가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하셨고 3117번 쓰시는 분 장마라지만 저희 지역은 비다운 비는 내리지 않고 더위만 기승을 부리네요 하시면서 다들 시원한 냉면이나 뭐 콩국수 생각나시나 봐요. 시원한 음료수나 이런 게 간절한 날씨인 것 같아요. 방송국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있는 기계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기계 온도에 맞춰서 상당히 시원하다 못해 추운 스튜디오인데요. 이번에 전에

코스마의 리얼리티 먼저 들으셨습니다. 필하모닉스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42년의 여름 가운데 The Summer Nose였습니다. 소프라노 제시노만의 노래, 또 방금 들으신 곡은 리샤르 코시앙트의 노틀담 드 파리 가운데 벨이었습니다. 고디에 카피송의 첼로와 파리 침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코스마의 리얼리티 들으시면서 어디 드라마에 나왔던 곡인가 하셨는데, 아, 창현님께서 제 중학교 시절을 소환하는 라붐이라고, 지은님께서 소피 마르소에게 남친이 이어폰을 씌워줄 때 나오던 음악이라고 또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책받침으로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리고 42년의 여름, 저는 이제 보지 못한 명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내용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보고 싶다고 지은님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1429번 쓰시는 분,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더위도 여름이니까 덥다고 생각하고 음악과 함께하다 보면 지나가겠죠. 아, 생동감 넘치는 음성이 항상 힘이 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정님도 조용한 사무실에서 보라로 지연 씨와 마주하면서 생클합니다. 선곡도 너무 좋고 월요일인가 싶게 일에 집중도 잘 되고 이번 주는 시작이 참 좋네요 하셨어요. 은경님, 올리비아스의 책받침도 있었다고. 그럴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책받침을 많이 썼었죠. 부채도 되고 이 한여름에 참 유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바버의 발린 협주곡 작품 1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힐러리 하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트윈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2단조 둠키 가운데 5악장과 6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1, 2, 3악장은 아타카 형식으로 끊김없이 연주하는 하나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보르자게 피아노 트리오 4번 2단조 둠키 가운데 5악장 알레그라토 6악장 렌토 마이스토소 트리플 포르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병조님께서 마지막 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전의 카타리가 선곡돼 있네요 하셨는데 오늘 끝곡이 될 것 같아요. 까르딜로의 꼬르 웅그라토 까타리 까타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무정한 마음 까타리 너는 왜 나의 고백을 거절하고 나를 떠나느냐 라고 울부짖는 음악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젤라도 콰르텟 그리고 노래는 콰르텟 멤버 또 바이올린 주자이기도 한 페터 데 소토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르델로의 무정한 마음이었습니다. 페터 데 소토 그리고 젤라토 사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6580번 쓰시는 분, 3년째 유령 청취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하는 거 보니까 서당기가 된 것 같아요. 클래식이란 장르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KBS 클래식 FM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희 생생 클래식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효창, 작가 장효림, 연출 정유라, 전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 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맨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완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준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준 명문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비세슬라프 노바크의 현악 4중주 1번 G장조 스타미치 4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악 오늘 첫 곡은 율리우스 클랭겔의 곡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첼리스트였지만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자신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첼로 협주곡을 여러 곡 작곡했는데요. 첼로 협주곡 3번 오늘 감상하십니다. A단조 작품 번호 31,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니콜라스 카터가 주요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율리우스 클랭헬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번의 2단조 작품 번호 31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니콜라스 카터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 오늘 명은 유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치슬라프 노바크의 작품입니다. 1870년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태어난 체코 출신의 작곡가.

작곡가고요. 교사 또 가난한 그 소년 시대를 보냈는데 고학으로 이 프라하 음악원 그리고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드보르작의 지도를 받았고요. 또 모교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원장도 역임을 합니다. 이 보헤미아의 국경 지방을 방문해서 민요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 민족적인 작품에 몰두하게 돼서 브람스, 드보르작, 슈트라우스의 낭만주의와 융합을 시도한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현악사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바크의 현악사중주 1번 G장조 스타미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비테슬라프 노바크의 현악 4중주 1번 G장쇼 스타미츠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노바크의 현악 4중주 마음에 드시면 이 스타미츠 4중주단의 음반 더블 CD로 이 노바크의 현악 4중주 곡 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피카소, 차이데 사이사체의 피아노, 키크 시네시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피카소, 자디아 사이사체의 피아노, 키크 시네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프로코페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죠. 작품 번호 16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콘체르토 직후에 완성이 되는데요. 젊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의 가까운 친구로 1913년 4월에 세상을 떠난 슈미토프에게 헌정이 됩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1913년 9월에 초연된 이 곡은 사람들을 당황시키죠.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러시아 음악협회를 포함해서 중요 음악단체가 이 곡의 연주를 거부를 합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콘체르토를 몇 곡 지휘한 바 있는 유명한 실로티는 친구들에게 나는 프로코페프의 두 번째 콘체르토를 연주하도록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휘를 맡아야 하고 이건 내 체력 밖의 일이다. 드뷔시의 음악은 향기를 내뿜고 이 곡은 악취를 풍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작곡가의 미아스콥스키가 프로코페프를 변호해줬고 이 작품은 1915년 초 러시아 음악협회에서 연주돼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냅니다. 특히 디아길레프가 연주의 곡에 매료돼서 음악을 또 의뢰를 하게 되죠. 이 곡은 이 프로코페프, 바르톡의 특징이기도 한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다루는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집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요소 때문에 이 시대에 앞서갔다는 그런 비평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혹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페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이제는 잊혀진 추억의 명피아니스트입니다.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토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 작품 번호 35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굴드 연주 전해드렸죠. 연주자에 따라서 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 1980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헤로이카 변주곡 작품 번호 3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 1980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언지 명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는 슈퍼마켓에 가면 자신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욕망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원하는 걸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또한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원하는 걸 늘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과의 거리도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원할 때 가까워지겠죠. 후텁지근하고 무더운 날 기분 좋게 지내는 방법도 비슷할 겁니다. 왜 이렇게 후텁지근하지? 더 나은 날씨를 바라기보다는 여름 장마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구나. 지금의 날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가 아주 상쾌한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김수미 씨 이민정 곡 여름 냇가. 어느덧 무더위는 아이들 웃음 속에 시냇물 따라 저만치 아래로 흐르고 있네.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해 어김없이 겪게 되는 더위, 추위, 뭐 장마도 이렇게 무던하게 보내기가 힘들진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는 또 어떻겠어요?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원하는 것을 늘리지 말라.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흐텁지근하고 무더운 날씨는 노날의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잊어보시죠. 첫 곡이 좀 효과가 있었죠? 다음 곡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서님, 아휴, 더워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김영호님, 소연님 수박 드세요. 더위엔 수박이 제격인데 저는 사실 참외파입니다. 강영실님의 태도 좋은데요. 그래봤자 7월, 8월 한철. 아, 너무 길게 느껴지는 한철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 좋죠. 김환호님, 그냥 찜질방이네요, 서울. 첫 곡은 좀 상쾌했나요? 김은경님, 청계천에 발 담글까요? 상상만으로도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곡은 여름날의 평화란 제목의 로베르트 슈만의 독일 리트입니다. 이 크리스티안 샤트에시의 곡을 붙인 이 소프라노와 알토 여성 이중창이에요. 존 머루. 여름날의 평화여 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와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하모니, 프리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로베르트 슈만의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네 시의 곡을 붙인 연가곡이죠.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중에서 12번째 곡 I'm Leutnant John Morgan 눈부신 여름날 아침에 였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은 시인이 여름 아침 정원을 거닐면서 느끼는 슬픔과 위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위로만 받으시길.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슈만의 가곡은 여성 이중창이었습니다. 여름날의 평화.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와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가 함께 불렀고요. 프레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이고야, 1960 쓰시는 분. 듣고만 있다가 처음 보내신데요. 우리 1960님의 사연 듣고 나시면 더위 투덜거릴 수가 없겠는데요. 담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수건 앞뒤로 복대 차고 계시다고. 땀투성이 아무 생각 없답니다. 웃음만 하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빨리 낫게는 못해드리고 노래도 또 뭔가 조금은 그 더위를 가시게 해드려야죠. 우리 시원하게 소나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생각하면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20세기 미국 작곡가입니다. 버튼 레인의 재즈곡 Look to the Rainbow. 세상이 무너지거나 힘들 때 무지개를 바라보며 꿈을 쫓아가자 이렇게 노래하는

아, 웃음소리가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데요. 이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또 이어서 만나봤나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빙의 아구아지 마르수, 3월의 비였습니다. 브라질 이 남반구는 우리와 반대로 이 3월이 늦여름, 우기래요. 여름의 끝을 장식하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조빙은 자신의 작업을 지연시키는 그 리우데자네로의 성가신 폭우로 환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 곡을 썼다고 하네요. 여름의 끝을 구하는 3월의 비, 당신 가슴 속에 삶을 약속하는, 자연을 통해 인생을,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남반구는 지금 한창 겨울일 테니까 조금은 쌀쌀한 바람을 상상하면서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빙이 직접 불렀고요. 역시 브라질 가수 앨리스 헤지나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버틴 레인의 재즈곡이었어요. Look to the Rainbow. 보사노바의 여왕, 브라질 가수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 아침부터 무더운 오늘 이 시간쯤이면 축축 처지네요 하셨는데 이 곡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요. 임태희님, 노날과 함께 더위를 식힙시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참외, 수박, 파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최유름님, 팥빙수도. 우와, 제가 이번 여름에 아직 팥빙수를 안 먹었다는 사실을 최유름님의 사연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당장 오늘 먹어야겠어요. 김선자님, 2시간 전 소나기가 급 뿌려 더위가 식는 듯 하더니 서서히 더워지네요. 냉커피 타러 가야겠어요. 여름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영원한 노날 덕에 더위를 이기신다고. 냉커피와 노날, 찰떡궁합이네요. 우리 야간반 최양미님도 보이시고 우리 살림꾼 이병윤님도 보이시네요. 그렇잖아도 금요일날 듣고 싶다고 하신 보리수 보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 7215 쓰시는 분, 동행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고속도로 위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아, 고속도로도 이글이글 하겠네요. 다음 곡도 시원하길 바라면서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어떠셨나요? Close to You였습니다. 도미닉 밀러의 기타, 피터 케이터의 피아노, 미국 케니 로긴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미국

케니 로긴스의 노래 팝 참 많이 들었는데 아, 이 아티스트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겠죠? 이상철님, 아 오늘 어디 바닷가 놀러 온 것 같네요. 선곡도 시원하고 더운 열기 식히는데 보사노브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마음에 드셨길요. 다음은 따지고 보면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카르멘의 하바네라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무흐 에땅 호아조 헤벨르 사랑은 자유로운 새. 카르멘이 팜무파탈인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노래죠. 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갈 거라고. 참 이거를 돈 호세한테 추파를 던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니 팜무파탈답습니다.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라파엘 리벡 데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두 곡의 대표적인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세가 부르는 노래였죠. 일명 꽃노래. La fleur qui m'avait jeté. 당신이 내게 던져준 이 꽃은. 카르멘을 풀어준 죄로 영창에 다녀온 그가 그동안 고의 간직했던 이 카르멘이 준 꽃을 내보이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죠. 하지만 그 꽃은 당연히 시들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말로를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테너 지아코모 아라갈,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카르멘의 하바네라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 조심하세요.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가 불렀고요. 라파엘 프리벡데 브르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서경원님, 카르멘의 대표곡인 하바네라의 원곡이 있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의 곡. 비제가 좀 더 멋지게 편곡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저도 원곡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네요. 한번 찾아서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한옥님, 빵 터졌네요. 연애할 때 카르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슈퍼 갑의 위치에 있죠. 평생을 슈퍼 을로 살아온 저랍니다. 을이 편하지 않나요? 우리 한옥님,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만옹으로 통한다는, 아, 우리 프로그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노날 가족이십니다. 만옹 오페라가 생각나는 청취자시네요. 임한옥님, 반갑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모테트, 빛나는 별들. 리옹 번호 625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사라 민가르도,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로크 시대 모테트였습니다. 클라라의 스텔라의 신딜라떼, 빛나는 별들, 리옹보너 625. 메조소프라노 사라 민가르도가 불렀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생전에는 베토벤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 큰 명성을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잊힌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 독일 출신 루이 슈퍼입니다. 슈퍼는 당대 유럽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그의 연주를 극찬했고 사람들은 그의 작곡뿐 아니라 연주와 지휘에도 큰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연주는 기록으로 남기 어려운 예술이죠. 음반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연주력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고요. 결국 지금은 악보와 당시의 기록을 통해 작곡가로서의 업적이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의 존재는 음악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재조명한 선구적인 지휘자, 현대 바이올린 텃받침의 원형을 고안한 인물, 지휘봉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초기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초기의 중요한 작곡가, 바로 그가 슈퍼인데요.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단 세 개의 음을 중심으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곡이 있습니다. 세 개의 음으로 만든 자장가. 이 곡은 선율을 세 개의 중심음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요. 슈퍼가 음의 수를 세 개로 제한한 이유, 이 자장가가 지닌 본질에 있습니다. 기교를 뽐내기보다 자장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단순함과 반복, 또 포근한 안정감을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는 음역이 넓거나 선율이 복잡하지 않죠. 비슷한 음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요람을 흔들듯 이어지는 선율이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해주는데요. 슈퍼온은 바로 그 모습을 음악으로 옮깁니다. 적은 음으로도 가장 따뜻한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들려주는 작품이죠. 사랑과 평안,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장 단순한 선율로 전하고자 했던 슈퍼의 생각. 적을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그 생각에서 탄생한 작품. 작품 번호 103. 6개의 독일 가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자장가. Begin it in dry 20N입니다.

모든 것이 달콤한 평안 속에 잠들었네. 그러니 내 아이야, 너도 잠이 들렴. 밖에서는 바람만 살며시 속삭이고 쉬쉬 어서 잠들렴 내 아가. 작은 두 눈을 감으렴. 꽃봉우리처럼 꼭 다물고 있거라. 내일 아침 햇살이 환히 비치면 꽃이 피어나듯 네 눈도 활짝 열리겠지. 난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고 그때 내 예쁜 눈에도 입을 맞추래.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밖에 봄이라는 것조차 잊게 된단다. 슈퍼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그 명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슈퍼 특유의 절제된 낭만성이 따뜻한 서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세계의 음으로 만든 자장가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한스 슈넨베르거의 클라리넷,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게 여섯 개의 독일 가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곡, 젠즈후트,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레티치아 쉐러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검은 구름 먹물을 엎은 듯 해도 아직 산을 덮지 못했는데 흰 빗물은 진주처럼 튀어 배 안으로 쏟아져 오네. 땅을 휩쓰는 바람 후련히 불어서 다 흩어버리니 망호루 아래 물빛은 하늘을 닮았구나. 소동파가 지은 시 한 수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말 백승주입니다. 어느 여름날 호숫가에서 소나기를 만났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먹물 같은 구름에서 진주처럼 하얀 비가 쏟아지다가 바람에 다 쓸려가 버리고 맑은 물빛만 남았다고 노래했습니다. 단순히 비 내린 날의 풍경을 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노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느닷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때아닌 비를 뿌리기도 하지만 한순간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걷히면 맑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이 장마도 그렇게 지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유명 작곡 일랑일랑 일랑,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소동파의 시 한 수로 시작해봤습니다. 6월 27일 망호루에서 취해서 쓰다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에서 한바탕 쏟아지고 지나간 그 비처럼 올 여름도 무탈하게 맑은 풍경만 남기고 떠나주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프렐류드 편곡 비나리 이어드리죠. 전영랑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입니다.

양방은 편곡 정선아리랑 작품 2번 들으셨습니다. 권성희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프렐류드 편곡 비나리 함께 하셨어요. 전영랑의 노래 프렐류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정조가 왕세의 손일 때 그의 스승이었던 인물 김종수. 그는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장이나 인순을 하는 데에는 저마다 때가 있으니 반드시 때에 맞고 이치에 맞게 해야만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장은 개혁을 뜻하고 인순은 옛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옛것을 지키거나 개혁을 하는 데에는 다 그에 맞는 때가 있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한 김종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사도 세자의 아들이란 약점 때문에 그 지위가 매우 불안했죠. 김종수는 그런 세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도 스승 김종수를 가까이 두었지만 그와 의견이 늘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과감한 개혁 정치를 펼치려 했는데 김종수는 정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종수는 후세 사람들에게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로 알려졌는데요. 정조가 아꼈던 인물 정약용은 남인이었고 김종수는 정약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와 김종수는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종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조는 매우 슬퍼했죠. 그는 때로 정조의 치적을 방해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조가 그를 가까이에 둔 것은 단지 그가 스승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심 없이 다른 의견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기를 겪을 때 자신을 지켜준 사람,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종수는 정조에게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 영산 회상 하현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영의 피리와 이방실의 검은 고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영동 작곡 전폐 희문과 대금 신하비를 위한 겁 전해드립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김영동 작곡 전폐희문과 대금 신압을 위한 컵 들으셨습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손성국 작곡 할미꽃 변주곡 함께 하시죠.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의 연주입니다.

퉁치다와 비슷한 말로 애끼다가 있다. 서로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겨 없애다는 뜻이다. 곱씹을수록 말맛이 살아나는 순 우리말이지만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거의 없다. 비슷한 뜻의 어셈하다, 삭치다도 사전에 올라있지만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손진호의 지금 우리 말글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퉁치다라는 말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이긴 하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아직 올라있지 않습니다. 비속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우리말 단어들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고 있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애끼다, 어셈하다 이런 말도 살려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중 애끼다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설령 서운한 마음이 여태 남았다 쳐도 그동안 어린 것을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능히 애끼고 남느니. 이문구 작가의 소설 오자룡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서운함을 고마움으로 애낄 수 있다고만 하지 않고 애끼고 남느니 라고 했죠.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더 크다는 뜻이 전해지는군요. 단순히 비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더 많다는 말. 그건 단순히 서로 퉁치자고 하는 것보다 더 넉넉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서로 주고받을 것을 없애는 셈을 한다면 내가 받은 것이 더 커서 애끼고도 남는다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경 작곡 바이날로그 편곡 열려라 참깨 바이날로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먹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나눠봤어요. 이강산 시인의 장마라는 시에 내 가슴에 날마다 햇볕 들어 잡다한 그리움들 어질어질 피었다 이 구절이 있어서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흐리고 축축한 날들에도 마음에는 햇볕이 들어서 그리움이 꽃으로 핀다고 시인은 노래를 했네요. 이 장마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그리움들이 꽃을 피울까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조금 분주하게 보내셨다면 평온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FM 풍류마을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량, 물꽃, 산돌림, 잠비, 솔개그늘, 열매, 태풍, 청춘. 여름의 단어들을 이것저것 적어봅니다. 맑고 서늘한 기운을 말하는 청량이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부터 이미 시원하고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를 물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빙수를 한 입 먹었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여름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짧고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돌림이라고 한다는데 뭔가 유머 감각도 느껴집니다.

바쁜 농사철에 비가 오면 낮잠을 자며 쉴 수 있어서 여름비를 잠비라고 불렀고, 솔개 그늘은 솔개가 날아갈 때 생기는 그림자처럼 아주 작은 그늘을 뜻하는 말이죠. 그 손바닥만한 그늘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르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시면 여름 단어에 보사노바를 추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여름의 기억, 나에게 와서 비로소 소중해진 여름의 단어들과 함께 고단했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샹송이었습니다. 아다모의 노래였어요. 여름이면 또 한 몇 번 정도 듣게 되는 곡이죠. 왈츠 데 때라는 곡이었어요. 여름날의 왈츠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보사노바 특집과 함께하는 주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의 두 번째 편, 보사 파라보세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주실 거고요. 목요일인 7월 16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흔치 않은 보사노바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보사노바로의 여행 이번 주 내내 함께 해주시죠.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박혜숙 씨,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나요? 청량, 물꽃,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들, 파도 넘실대는 바다를 그리며 마음에 물꽃을 들여넣습니다. 아, 찰랑찰랑 하얀 포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혜숙 씨, 오늘도 6시부터 함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에로스 라만소티의 노래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그의 노래 가운데 히트곡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비우벨라 고자라는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한 깐소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전해드리죠. 라코사 마스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수 두 명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울로 프레스쿠라의 노래였어요. 도포 운 그란데 아모레, 크나큰 사랑 후에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에로스 라마조티의 피우 벨라 코사라는 간소네를 스페인어로 노래했어요. 라 코사 마스베야 했습니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7820번 쓰시는 분, 첫 곡이 너무 좋아서 수영 레슨 건너뛰고 새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찰옥수수와 복숭아 사갖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하셨고요. 9472번 쓰시는 분,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퇴근길, 보사노바 덕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사노바에 바싹 다가가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새음에 집중하기로 해주신 두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두 분이 청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은 곡을 두 분이 청해주셨습니다. 3961번 쓰시는 분, 펄펄 끓는 20대에 만나 이제는 모두 중년이지만 각자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8호 학번 동창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4851번 쓰시는 분도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바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입니다.

쿠바 뮤지션들의 연주와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사메 무초였어요. 멕시코의 볼레로 곡이죠. 이 곡을 이라케케의 연주, 그러니까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리더인 라틴 재즈 밴드입니다. 쿠바의 밴드 이라케케, 그리고 추초 발데스의 동생인, 여동생인 마이라 까리다드 발데스가 노래를 불러주었죠. 베사메 무초였고요. 그전에는 찬찬이었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었죠. 2758번 쓰시는 분, 강원도 주파수 91.1을 퇴근하자마자 듣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다리고 있는데 제게는 안 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쉽게도 청취율 조사 전화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하지만 응원의 마음에 네, 감사드리면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58번 쓰시는 분. 네. 이번에는 656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은 사위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포장해 온다고 했는데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씀씀이 예쁜 우리 사위에게 음악 한 곡 들려주고 싶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위분께서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2. 오늘은 베트남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낭 타이손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회이었습니다. 당 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334번 쓰시는 분, 운행 대기 중에 주파수 세음에 맞춰 놓고 퇴근길 승객분들과 좋은 음악 잘 들으며 안전운전, 안전운행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기사님이실까요? 버스 기사님이실까요? 택시 기사님이실까요? 궁금하네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911번 쓰시는 분, 얼마 전에 이촌역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클래식 FM 들으시는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 6시에 하는 방송 애청자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반갑고 신기하던지요. 야간에 새벽 1시에 재방송까지 들으며 운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오늘도 들으실까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기사님도 듣고 계시겠죠? 네, 기분 좋은 이야기 제보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뿌, 이탈리아의 밴드죠. 60년대부터 지난 2016년까지니까 한 50년 정도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뿌의 프렐루디오 전주곡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767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은퇴 후 제주에서 정원을 돌보며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정리할 때쯤 새음이 시작되고 해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모든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네요. 새음 3집에 수록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음반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Take Me Home, 고향으로 날 데려다 주오 였습니다. 이 곡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필 콜터 앙상블 그리고 라이프보트 코러스가 함께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인데요. 블라디미르 코스마, 루마니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영화음악가입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작품 가운데 마르셀의 여름이 있었어요. 마르셀 파뇨르의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화했죠. 두 편을 동시에 제작을 했는데 1편이 라글루아르 드 몽페르, 내 아버지의 영광, 우리에게는 마르셀의 여름이라고 소개됐고, 2편은 르 샤토 드 마메르, 내 어머니의 성이라는 2편은 마르셀의 추억이라고 소개가 됐죠. 그 가운데 1편, 마르셀의 여름에 흘렀던 하바네라, 아바네라라는 곡인데요. 작곡자,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했고요. 오늘은 OST가 아닌 프랑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마르셀의 여름 음악이죠. 아바네라.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이 곡을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지휘한 프랑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석진 님이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보사노바 특집이라기에 보사노바를 검색해보니 새물결이라는 의미였군요. 보사노바의 풍덩, 새음의 풍덩 빠져 더위를 이겨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5분입니다.

0: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장르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를 전해드립니다.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 지난 6월엔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로 탱고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함께 했었죠. 이제 두 번째 장르 특집으로 보사 파라보스, 보사노바와 친밀해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보사노바의 디바 나희경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가 나희경입니다.
0: 네. 우리가 전에 뵀었는데, 그렇죠? 우리 또 다른 월드뮤직 특집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제목이 플레이어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각 장르별로 한 분씩 초청해서 하루씩 출연해서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너무 즐겁게 선곡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사노바만 꽉꽉 눌러담아서 네. 오게 돼서 좀 또 옛날 네. 생각나고 너무 기쁘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때가 한 3년 전이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네, 3년 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애청자 사연을 좀 이번에 보니까요. 나희경 씨의 공연을 빼놓지 않고 본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나희경 씨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던데요. 나희경 씨는 어떻게 보사노바와 인연을 맺으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1: 인연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990년도 말쯤에는 그때 한국 가요에 네. 보사노바나 삼바 리듬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였거든요. 네. 그때 그런 거를 듣고 지내던 그 초딩이었던 저는 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대 하는 책자를 하나 구입했었고 그 안에 네. 보사노바라는 리듬 샘플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첫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런 리듬 갖고 있는 음악을 뭐 춘천 가는 기차라던가 네. 이런 음악들 윤상 이사 이런 네. 음악들 찾아 듣고 했던 게 가장 시작이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브라질로 떠나게 됐죠.
0: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음악을 계속 공부를 하시고 뭐 만드시고 하셨었겠네요.
1: 네, 찔끔찔끔 컴퓨터로 독학하면서 이제 만들고 또 기타도 연주하고 사실 전 드럼을 오래 쳤었는데요. 네. 리듬이 워낙 좋더라고요. 여러 그런 라틴 리듬들이 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나희경 씨를 소개하는 그 수많은 표현 중에 저는 무작정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던데요. 오직 보사노바를 좋아해서 무작정 브라질로 갔다. 정말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마음이 궁금해요.
1: 이게 무작정이라는 단어가 왜 계획 없이 약간 무턱대고 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잖아요. 네. 당시에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설레기도 했지만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그런 약간 겸허한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없이 가게 되어서 설렘과 그런 이제 뭐 비워진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브라질 갈 때면 이렇게 브라질이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설렘과 겸허함으로 늘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용기.

0: 22인데, 네. 그럼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처음에?
1: 저는 이제 만 22, 23 이때 갔어요.
0: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먼 브라질을. 네. 아, 이번 특집 제목이 보사 파라 보세인데, 포르투갈어로 당신을 보세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보세. 그래서 오늘 그 보사 파라 보세는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이자 그리고 마치 왜 그 주방장 특선 요리처럼 당신을 이런 거 어때요? 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0: 아, 예.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장르 특집 2편 보사 파라 보세를 통해서 보사노바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또 보사노바에 대해 미처 몰랐던 이야기 더 깊은 내면의 스토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나흘간의 특집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날인 오늘은요. 보사노바 왜 대보사노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특히 삼바와 보사노바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네네.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으시면 삼바에서부터 보사노바로 진화하는 과정의 그런 감각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제 곡을 골라왔고요.
0: 아주 귀한 시간이군요.
1: 음악적 특징도 담고 있습니다. 네네. 내일은 이제 그 초기 보사노바 이후에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풍 보사노바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네. 담은 여러 보사노바를 듣게 되실 거고요. 네.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보사노바 내에 있는 아티스트와 곡들 하나하나의 스토리, 에피소드들을 담아서 한 곡 한 곡 좀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0: 네. 벌써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설레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나흘간의 특집 보사노바는 정말 친숙하긴 한데 보사노바가 뭐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보사노바란 무엇인가? 어떤 답을 들려주실까요?
1: 좀 뭐 교과서적인 답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답을 좀 네, 한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삶을 바라보는 방식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약간 복잡한 세상 속에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걸러내서 단순하게 네. 미니멀리즘하게 담아내고 또 세상 속에 슬픔이나 고독 같은 그런 정서를 막 처연하게 혹은 막 이렇게 굉장히 괴롭게 전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것처럼 관조적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마음이 수면 위에 남는 그런 태도인 것 같거든요.
0: 네. 아주 멋진 표현이. 보사노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네. 기억을 오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사노바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음악을 한번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어떤 곡일까요?
1: 첫 곡은 이제 또 보사노바의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Girl from Ipanema인데요. 네. 이 노래를 앨범 타이드 1970년에 조빔이 발표한 연주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 이 곡은 보사노바의 패스포드 같은 곡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어디서 봤는데요. 지우베르트 부부의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은 연주곡. 네. 이 연주곡으로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아무래도 걸프롱 이파네마는 목소리가 딱 수면 위에 딱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덜어내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조빔이 만드는 풍경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조빔이 만드는 하모니라던가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물론 편곡은 이제 아우미르 데오다투라는 아티스트, 브라질 아티스트가 함께해서 좀 더 네. 드라마틱해지긴 했는데요. 이 음악, 보사노바라는 음악 자체가 그때 대중성을 띄웠던 음악이잖아요, 이 노래가. 네. 근데 대중적이기보다는 조금 마치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처럼 굉장히 뭔가가 떠오르는 그런 감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아, 네네. 그리고 또 두 곡 이어서 네. 들려주시기로 했는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1: 두 번째 곡은 이제 빼놓았던 목소리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목소리를 Goodbye Sadness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트리스테자 슬픔이라는 네. 노래로 이 슬픔을 노래하는 건데 이 노래를 삼바 가수들은 매우 거칠고 힘있게 부르거든요. 네.

0: 네, 지베르, 아스트루드 지베르토의 쿨한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이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 1970년 타이드 앨범에 수록된 연주곡 버전으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아스트루드 지베르토의 Goodbye Sadness, Tristeza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는 1962년에 발표된 곡인데 한 8년이 지났네요. 1970년 타이드 앨범에 수록된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아스트로 쥐베르토가 부른 Goodbye Sadness, Tristeza, 슬픔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역시 아스트로 쥐베르토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이게 보사노바지 싶은데 말이죠. 네.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하면 삼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분명 보사노바에도 삼바의 흔적이 있겠죠.
1: 네. 네. 보사노바의 원래 이름은 새로운 삼바였어요. 보사노바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야, 이거 새로운 삼바야. 이렇게 좀 삼바를 새롭게 해본 거야. 이런 말들을 브라질 젊은이들이 하면서 네. 이 음악을 주고받았거든요. 네, 여전히 보사노바의 가장 메인 뿌리는 삼바이죠.
0: 그러니까 삼바에서 보사노바가 나왔는데 어떻게 무엇을 뿌리로 해서 무엇이 들어가서 보사노바가 되었는가. 네, 삼바에 그렇다면 그 뿌리로 일단 시작해 볼까요? 삼바의 정신을 담은 대표곡이라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정통 삼바 곡 중에서도 정통 삼바의 어떤 정서를 되게 우아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땅서 더 솔리덩이라고 고독의 춤이라는 노래입니다.
0: 이 곡 저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저는 마리사 몬치의 네. 버전으로 좋아하는데.
1: 네. 네. 오리지널 버전으로
0: 원곡을
1: 네, 파울리뇨 더 비올라라고 하는 브라질 삼바를 대표하는 음악가 이제 노래한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처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고독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용암이고 내 입안에 감도는 지독한 쓴맛이다. 그런데 노래의 후렴구에서 실제 노래는 다 같이 떼창을 하는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네. 그때 내가 춤을 추고 당신도 춤을 추네. 이 고독의 춤 속에서 함께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독한 것들을 느끼는 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프구나. 우리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고독의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같이 이걸 승화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노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쓴맛, 아까 얘기했던 그 쓴맛을 느끼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통 삼바에서 담고 있는 거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들을 이 고독이나 힘든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내다가 근데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노래가 마감 지어져요.
0: 네.

0: 네,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이 파울리뇨 다 비올라는 시적으로 우아하게 표현하는 편이라서 이 음악가를 삼바 음악가의 음악가다. 그리고 음미하는 삼바를 만드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네. 일컫고는 하죠.
1: 아, 네. 그렇다면 이 곡뿐만이 아니라 이 브라질 삼바라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정서가 네. 그렇다는 얘기겠죠.
0: 맞아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바는 연주할 때도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음악적인 걸 또 들어보시면요. 큰 북, 이렇게 둥, 이렇게 둥 하는 수르드 소리랑 그리고 브라질 퍼커션 반데르라고 하는 탬버린처럼 생긴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나는 네네. 악기가 있는데요. 그런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경쾌하게 흘러요. 그 두 악기가 사실 삼바의 여러 가지 퍼커션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네. 악기가 두드러지게 들리는 그런 곡이고 후렴구에서 떼창을 하는 것도 함께 이겨내는 그 정신도 다 포함해서 되게 삼바의 전통적인 되게 보편적인 정서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나희경 씨 이야기 들으시고 빨리 음악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해가는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들어봐야 할 아주 의미 있는 삼바곡. 삼바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Danza da Solida 고독의 춤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이 곡이 원곡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원곡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제가 네 저는 마리사 몬치의 버전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단사다 솔리다 고독의 춤 그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파울리뉴 다 비올라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슬픔을 공동체의 리듬으로 승화시키는 삼바의 태도를 담은 노래라고 이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다가오네요. 나도 추고 당신도 추고 이 고독의 춤을 이런 가사도 참 인상적이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화하기 시작한 지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삼바가 이 공동체와 함께 늘 존재했지만 실제로 그 녹음된 삼바 첫 번째 삼바는 1910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클래식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쇼루나 이런 그 브라질 내에 있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또 뭐 비밥이나 또 재즈 형태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중에 조니 아우프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사실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의 진정한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로 그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할 때 빠질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네. 50년대 초에 코파카바나의 그 해변가에 뭐 플라자바라고 하던 작은 클럽에 그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모여 노는 그런 장소였대요. 그때 이제 이분이 등장을 해서 피아노로 기존 삼바를 연주하는데 삼바의 코드들을 그 화성을 좀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약간 재즈적 하모니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디미니스트 코드라던가 그런 텐션들 같은 걸 막 넣어서 그런 하모니를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리듬을 약간 업박, 레이드백 이런 거 활용한다거나 해서 좀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가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삼바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뭐 혼자서 이렇게 뭔가 곱씹고 이런 서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런 노래들이 당시에 그곳을 이제 막 방문했던 무명의 조빔과 무명의 조항지베르토 분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대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그 조항은 노래하는 방식 그리고 조빔은 그의 하모니 그 코드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사노바를 만들 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쳤다,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인터뷰가 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네요.
1: 네, 맞아요.
0: 조니 아우프.
1: 네네.
0: 사실 그의 음악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네. 이름이 낯설고 저도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고
1: 네.
0: 네. 조빔과 주앙시베르투 이분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군요. 따로 네. 있군요.
1: 네. 사실 이분을 뭐 검색하거나 하면 장르가 보사노바로 나오질 않아요. 뭐 삼바 파고즈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피셜한 보사노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만 보사노바 삼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사노바의 창시자 3인방에게 전달해 준 아티스트인 거죠.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보사노바가 만들어졌을 50년대 후반, 중후반 때에 주류에 편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이제 흑인이셨고 보사노바의 그런 아지트가 꽃바카바나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여서 그 백인 중산층 그리고 또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분이 태어난 곳은 조금 더 서민적이고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흑인이고 또 동성애자이시기도 했어요.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에서만 아름아름 연주하고 워낙 또 내향적이었대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설로만 남고 함께 그 첫 치료를 만들지 못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의 음악 빨리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1: 저는 에우 이아 브리자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 노래는 이제 산들바람 나와 산들바람이라는 곡으로요. 이제 그 전에 그런 고독한 정서들을 그 전에 곡이 고독을 춤으로 승화시켰잖아요.
0: 네.
1: 여기에서는 이 산들바람이 나에게 머문다면 혹시나 누가 와줄까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네. 이 고독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서가 확 변하는 순간이죠.
0: 네.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주니 아우프가 노래하는 에우이아 브리자, 나와 산들바람이라는 곡입니다.

0: 보사노바를 미리 발명했다. 그런 멋진 표현을 헌정받았다는 조니 아우프.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넘어가는 여정에서 기억해본 뮤지션 조니 아우프의 에우이아 브리자, 나와 산들바람 들어봤습니다. 7141번 쓰시는 분, 나이경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설명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데다가 음악이 충격적으로 좋아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충격적이라고 하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멋진 곡들 네, 선곡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완연한 보사노바 시대의 음악을 이야기해 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보사노바의 공식적인 시작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1958년 주앙 슈베르트가 쉐가지 사우다지를 발표한 때로 보는 견해는 뭐 여전히 계속 통용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그게 오피셜한 이제 첫 번째 앨범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같은 해에 엘리제 시칼두술의 쉐가지 사우다지가 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곡은 조항이 기타를 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조항이 실제로는 노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저렇게 해주라고 잔소리했다는 곡으로서 조금 네. 다릅니다. 실제로 오피셜하긴 조항의 58년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이 격정적인 삼바가 대세였던 그 브라질에서 클래식 기타 한 대로 보사노바라는 새로운 물결을 이끈 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연인에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그 보사노바 특유의 창법도 그렇고 말이죠.

0: 조한 슈베르트의 노래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조한 슈베르트가 작곡한 게 곡이 몇 곡 안 되는데요. 오리지널 자작곡 중에 하나로 의미가 좀 큰 오발랄라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거 제목이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네.
1: 이 제목은요, 그냥 의성어, 리듬의 소리 같은 거예요. 가사 역시 약간 오발랄라를 들어봐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네. 지극히 단순하죠. 그래서 네. 이 조항은 목소리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악기의 일부처럼, 그리고 리듬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게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런 조항에 좀 철학이 좀 담겨있는 곡이고요. 이 수많은 타악기를요, 아까 삼바 들으셨던 여러 악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악기들을 오른손 하나로 기타 주법으로, 삼바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그 리듬으로 압축을 해내고, 네. 구체적으로는 그 삼바의 어떤 특정 악기를 땅부린이라는 악기 소리를 그대로 따오거든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해내고 또 보컬로서는 코러스 다 없애고 비브라토를 뺀, 마치 귓가에 말하듯이 그냥 노래하는 창법으로 부르는 보사노바의 시대가 이제 이런 곡과 함께 노래합니다.
0: 그러니까 기타 한 대가 정말 여러 악기들을 그냥 혼자서 다 맡아서 네. 하는 거고, 목소리 하나로 또 정말 소박하게 노래하지만 그것이 또 많은 것을 전해주는 보사노바죠. 이 조항 슈베르트의 곡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거 오발랄라 네, 들어보죠.

0: 샨 쉬베르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 이 곡에서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또 참여해서 연주자들과 함께한 곡이었다고 하죠. 오발랄라 들어봤습니다.
1: 네, 곡 들으시면서 아까 악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타 소리인가 하고 혼란스러우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 악기들이 편곡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삼바에서 특징적으로 들었던 그 반데로 소리와 수르즈 소리 쿵, 쿵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보사노바가 가진 좀 큰 특징이자 브라질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비어있는데? 라는 느낌을 자아내게했던 핵심 요소. 거든요. 제 조항지 베르토는 그 수르즈 소리와 반데르 소리를 빼내고 이제 그런 그리고 어떤 리듬의 포인트를 기타로 특징적으로 살리는데 좀 주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이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접해봤는데요.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0: 본격적으로 좀 탐구를 해봐야겠죠. 보사노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방금 들으신 그 쇼앙 슈베르트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오는 독백 같고 속삭임 같은 느낌. 그런 창법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듣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그냥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게 약간 그 깡투팔라도에서 약간 말하듯 노래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창법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비브라토나 기교 없이 노래한다는 거, 또 거대한 다이나믹, 드라마가 없이 노래한다는 거, 또 하나는 리듬과 리듬 사이를 정박에 부르는 게 아니라 살짝 비껴가고 마치 바람이 밀어내듯이 혹은 네. 이제 파도가 웨이브가 치면서 살짝 살짝 움직이듯이 이렇게 부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바로 그 보사노바의 싱잉 네, 특징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좀 나에게 없이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혹시 시키실까 봐 애기 쉐이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 있잖아요.
0: 네, 오발랄라.
1: 네, 오발랄라. 네네. 가사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이건 그냥 사랑이야, 오발랄라. 오발랄라 하나의 노래, 이 가사가 처음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여느 삼바 가수가 불렀다고 한다면 이거를 아, 이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네.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행화모 오발랄라 오발랄라 우마깡상 이렇게
0: 네.
1: 안 하던 스타일이라 어색한데요.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기교 없이 그리고 그냥 옆에 사람에게 말하듯이 노래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헤아모 로오발랄라 오발랄라 음악감성. 그런데 네. 이미 갑자기 조금 더 보사노바다워졌죠.
0: 네, 네.
1: 여기에서 리듬과 리듬 사이를 오가는 그 밀고 당기기, 아, 아. 그 레이드백, 그리고 네. 싱코페이션 같은 보사노바식 스윙감을 덧대게 되면요. 좀 미묘하게 변하는데요. 이 차이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 네, 들어볼게요.
1: 오, 오발랄라가 아니라 오발랄라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0: 네, 살짝씩.
1: 네, 살짝살짝씩. 그래서 듣게 되면 에아모로 오발랄라 오발랄라 우마깡성
0: 네.
1: 이렇게 아, 변하게 됩니다.
0: 아주 살짝씩 밀리는
1: 네, 그런 게 살짝씩
0: 있어요.
1: 밀리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뭔 차이지라고 느끼시는 분은 조금 편해졌는 걸 하는 감각이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네.
0: 네. 정말 그 미묘한 차이인데.
1: 너무 미묘한가요?
0: 네네. 그러니까 삼바가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라고 막 외치는 그런 네. 느낌이라면 이거는 정말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하듯 속삭이면서 말하듯 그렇게 노래하는 거기에 또 살짝 살짝 좀 네. 이렇게 뭐랄까요 밀린다는 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1: 맞아요 마치 바닷가를 이렇게 그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며 걷듯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 걸프로 입하네만 다들 아시잖아요
0: 네네.
1: 예를 들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바꿔서 불러볼게요. 저항도 라이브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0: 아, 네.
1: 그리고 브레스한테 찬사가 쏟아지죠. 녹음에서는 좀 더 정박으로 하시거든요. 라이브에서는 더 움직이시는데 예를 들어서 홀레 깨고 이사마 슬링다 마셔야지 크라사 이엘라 미니나 기팽이 기빠사 가 이 리듬을 바꾼다고 하면은 홀레 깨고 이사마 슬링다 마셔야지 크라사 Ela menina que vem aqui passa num doce balanço caminho do mar.
0: 네, 밀고 당기고가 다 있네요.
1: 이제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0: 네, 네, 네.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번에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된 곡들을 좀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 맨 처음 준비한 곡도. 또 조앙 슈베르트의 목소리네요. 네.
1: 네, 그리고 조앙의 그 전 와이프였던 미우샤.
0: 네.
1: 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걸프로 입하네만 나올 당시에 조앙의 아내였죠.

0: 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짧게 결혼하고 베베우 지베르토를 낳았던 그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혼한 후에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그래서 그런 사연을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거든요. 네. 헤어진 남녀가 부르는 노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듯이 편안하게 주고받는 네. 기가 막힌 호흡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나직하고 담담하고 개인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한번 느껴보시죠.
1: 네.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된 곡 중에서 나이경 씨가 맨 처음으로 꼽은 곡입니다. 브라질의 전통 카니발 삼바 곡이 보사노바로 부활한 곡인데요. 조안 슈베르트와 미우샤가 함께 부르는 이자우라입니다.

0: 조한 슈베르트와 미우샤가 함께 노래한 곡 이자오라. 저도 이 앨범에서 이 곡 참 좋아합니다. 자,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되는 곡.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흔히 보사노바 하면 안토니오 꼴로스 조빔의 그런 서정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브라질의 서정성 낭만을 가지고 온 거는 조빔의 노래 외에도 여러 곡이 있고 또 그 뿌리에 쇼루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 전통 음악 장르인데요. 그리고 쇼루를 비롯해서 브라질 전통적인 서정성들을 강조하면서 보사노바의 뿌리는 철저히 브라질의 삼바에 있다. 브라질의 전통 음악들에 있다라고 강조한 1세대 음악가가 있어요.

0: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듣고 계신다면 아 이런 포인트가 보사노바화 되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일 더 자세하게 어떻게 브라질화 되었는지 네. 이런 걸 또 다루기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곡을 좀 들려드리면서 보사노바의 뿌리가 그 브라질 내에 있고 브라질의 서정성이 이런 감각으로 전개됨을 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카를로스 리라의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카를로스 리라의 프리마베라, 봄 들으셨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사이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첫 번째 날 어떠셨는지요?
1: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네. 상상도 못했어요.
0: 그러네요.
1: 마음 같으면 밤새 함께 보사노바를 듣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고 너무 좀 신이 납니다.
0: 네. 아,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설레면서 그리고 처음 듣는 음악이 꽤 많았었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1: 네. 네.
0: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 듣게 될 보사노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방금 들은 카를로스 리라 같은 아티스트가 이제 서구화된, 재즈화된 보사노바와 별개로 네. 브라질적인 보사노바를 전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0: 네.
1: 그 이후에 보사노바의 흐름들, 네. 이제 60년대, 90년대 이후까지 좀 다양하게 2세대, 3세대 보사노바들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역사까지 좀 이렇게 개관하실 수 있게 네. 네.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0: 내일 두 번째 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그럼 전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 곡은 밀통 바나나 트리오라는 아티스트의
0: 네.
1: 삼바도 아비옹, 비행기의 삼바, 그리고 소칭이

0: Você com você라고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라는 노래가 연달아 메들리로 이어지는 노래인데요. 네. 밀튼 바나나 트리오라는 아티스트 이름도 아마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맞아요. 계실 거예요. 이분이 보사노바에서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이동할 때 조항지 베르토르처럼 기타로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 퍼커션 셋을 드럼으로 옮겨간 대표적인 드러머입니다.
1: 아, 드러머군요. 네,
0: 개첸지 베르토나 쉐가이사우다지 모든 드러머였죠. 그래서 이 모든 보사노바 역사적 음반의 드러머이자 이렇게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삼바 셋을 재즈화한 인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의 드럼을 듣고 있으면 브라질의 퍼커션이 아까 들으셨던 삼바 퍼커션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곡은 이 조빔에게 헌사하는 곡으로서 여러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지만 기회가 되시면 밀통 바나나 트리오 이름 너무 귀엽죠?
1: 네네.
0: 한번 찾아보시면 리듬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밀통 바나나 트리오가 연주하는 두 곡의 메들리입니다. 삼바 두아비아 비행기의 삼바 그리고 소진야 키셀 콘포세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두 곡의 메들리 연주입니다. 이 곡 나희경 씨는 오늘 보사노바 세계로의 친절한 안내 정말 고맙고요. 이 곡 들으면서 헤어지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밀동 바나나 트리오의 메들리 연주 삼바 두아비앙 비행기의 삼바 소징야 기셀 콩보세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례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내일도 나희경 씨의 깊이 있는 안내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2026 루체른 페스티벌 중에서 5월 14일 스위스 루체른 카카일 콘서트 홀에서 열린 마흘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비킹그룹 올라프손이 연주하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아데스의 아메리카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국의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 토마스 아데스가 올해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마흘러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아데스는 뛰어난 작곡가이면서 또한 지휘자이고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지난 1990년대 초에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대의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이번 루체른 공연에서 리게티와 쿠르탁, 페르트 등의 주요 현대음악가들의 곡들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작품도 선보여서 기대를 모읍니다. 먼저 이번 공연 서두에는 리게티의 100개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시가 연주되고요. 이 곡에 이어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제르지 리게티의 100개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시는 메트로놈 100개를 위해서 작곡된 아주 독특한 곡입니다. 기계식 메트로놈 100개를 무대에 올려놓고 모두 다른 속도로 감아놓은 뒤에 한꺼번에 작동시키는 곡인데요. 단순한 설정으로 된 곡이지만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서로 다른 템포로 시작한 100개의 메트로놈이 점차 하나씩 멈추게 되고 나중에는 단 한 개의 메트로놈만 남아서 좀 고독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곡에 이어서 바로 이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이 이번 루체른 공연에서는 연주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라벨의 곡 첫 부분이 나무를 부딪혀서 소리내는 슬랩스틱 소리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그 메트로놈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리게티의 곡에 이어서 연주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리게티의 100개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시 들어보시고요. 이 곡에 이어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전 3악장 모두 들으시겠습니다.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흘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비킹굴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일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앞서 들으신 곡은 제르지 리게티의 100개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루체른 페스티벌 중에서 5월 14일 루체른 카카엘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피아노 연주를 맡은 아이슬란드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에 나타난 재즈의 요소를 참 투명한 음색으로 잘 구현해냈죠.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제르지 크루탁의 꽈지 우나 판타지아입니다. 이 곡은 악기들을 공연장 전체에 분산시켜 놓은 채로 연주하는 좀 음악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피아노 독주와 대규모 타악기군이 편성돼 있고요. 또 무대 밖에 있는 관현악 그룹, 또 곳곳에 배치된 악기들이 좀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곡입니다. 1악장은 서주, 라르고, 2악장 프레스토, 미나치오소, 엘라멘토소, 3악장 레시타티보, 그라베 앳 디스페라토, 4악장 아리아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크루탁의 꽈지 우나 판타지아 작품 번호 27의 1번 들으시겠는데요. 연주에는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일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들으신 곡은 쿠르타게 꽈지 우나 판타지아였습니다. 연주에는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흘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 루체른 페스티벌 가운데 5월 14일 스위스 루체른 카카일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마흘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토마스 아데스는 1971년 런던 출생의 작곡가이면서 지휘자 그리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곡가로서의 아데스는 오페라와 관현악, 실내악, 협주곡 등의 거의 모든 장르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남기면서 현대 음악계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오늘 듣고 계신 루체른 페스티벌 공연 후반부에 아르보 페르트의 곡뿐만 아니라 아데스 자신의 곡도 선보입니다. 먼저 아르보 페르트의 크레도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1968년에 작곡됐고 피아노와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 C장조의 선율이 들어가 있고 또 12음 음렬 기법도 나타나고 꼴라주 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이 있는데 페르트는 자신의 신앙을 이 곡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르보 페르트의 크레도를 들으시겠습니다. 합창의 엠데어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흘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피아노와 혼성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크레도를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의 엠데어 라디오 합창단 그리고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흘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연주되는 토마스 아데스의 곡은 America, A Prophecy라는 곡인데요. 지난 1999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뉴욕필의 연주로 초연됐는데 초연 당시부터 문명의 종말을 예언하는 음악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이 곡은 마야의 예언서 칠란 발라함을 바탕으로 한 가사가 있고 메초소프라노 독창자와 합창단이 함께 노래하는 곡입니다. 전체 3악장 구성입니다. 자, 그럼 토마스 아데스의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을 위한 아메리카 어 프로포시 들으시겠습니다. 곡중 독창의 소프라노 안나 데니스, 합창의 엠데어 라디오 합창단, 연주에는 토마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흘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들으신 곡은 영국의 작곡가 토머스 아데스의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을 위한 아메리카 A Prophecy였습니다. 곡 중 독창의 소프라노 안나 데니스, 합창에는 MDA 라디오 합창단, 연주의 토머스 아데스가 지휘하는 마을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고요. 지난 5월 14일 2020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루체른 카카일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비킹굴 올라프손의 음반 중에서 필립 글래스의 에튀드 가운데 5번과 14번 들으시겠습니다.

글래스의 에티드 가운데 5번 그리고 14번을 비킹그루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오후 2, 3시 사무실에 폭신했던 의자가 딱딱하게 느껴질 때쯤 하루가 잠시 늘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종이컵 안에는 얼음이 녹아버린 아이스커피가 쓴맛이 사라져버린 밍밍한 맛에 커피물이 돼 담겨있고 모니터를 바라보던 눈은 껌뻑거릴 때마다 뻑뻑함이 느껴지고 쏟아지는 졸음에 하품은 저절로 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과자 하나 드실래요? 답을 기대하는 질문도 아니고 꼭 해야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굳어있던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립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건 거창한 대화보다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이런 잡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참 맑네요. 커피향이 좋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후를 조금 덜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누군가에게 잡담 하나 건네보면 어떨까요?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 의외로 또 오래 마음에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정담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신봉석 씨 신규복곡 한윤미 편곡 얼굴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입니다.

편곡 한윤미 편곡 얼굴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혜인 씨 황성호 곡 한송이의 수련으로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김명희 씨 이한삼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이혜인 씨 황성호곡 한 송이 수련으로 메조소프라노 황화자, 김명희 씨 이한삼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다스는 보통 12개다. 그런데 영국 빵집에서의 한 다스, 일명 베이커스 도우젠, 12개가 아닌 13개다. 중세 시절 영국에선 빵가게들이 빵 무게를 속여서 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사실일 경우 중벌죄로 처벌했다. 그런데 당시 빵집들엔 빵을 똑같은 크기나 무게로 구울 수 있는 기계가 부족했다. 그걸 사람이 직접 맞춰내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아예 빵 한 다스에 한 개씩을 더 넣었다. 괜한 오해나 처벌을 받느니 인심을 베푸는 게 더 나았던 거다.

일주일 7일은 참 짧죠. 벌써 또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이 하루 더 늘어서 8일로 그 하루가 휴일이 돼서 생기면 어떨까 상상해보기도 하지만 또 일주일이 7일인 이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7일이 딱 알맞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일 시작하셨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어제 뉴스하면서 한 주간 날씨를 듣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열대야가 조금 수그러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무리의 햇살처럼 반짝이는 시간들 맞으시길 바라면서 Sunlight on the Water 윤슬이라는 필 콜터의 음악 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했던 다시 듣는 특집 오세계 클래식의 물다 2.0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또 추가된 음악과 함께 감상하셔서 더 좋으셨다고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583번 특집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좋아진 구성이 참 알찼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참 좋았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1.0 버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배워서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 같아 뿌듯합니다. 7554번 당밤 덕분에 귀우강했습니다. 관악편 들으면서 밤에 듣는 아이다의 개선 행진곡이 이리 감동적일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오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마음 제대로 뺏겼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싹 4260번 그림 그리는 작가지만 16년 플루트 취미생인 사람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천국을 여행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림 작가시면서 훌륭 연주하시는 것 자체가 천국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싹 핸드폰 뒷번호 8143번 일기를 적다가 음악에 빠져 잠시 멈췄습니다.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고스란히 이 밤도 음악에 빠져있는 듯하네요 하셨고요. 8631번께서는 오세계 클래식 아다지오 편 선곡표를 보고 그냥 쓰러졌어요. 아,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 곡들의 브루크 말러 꼼짝없이 음악의 선율에 하루의 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체 청취율 조사 전화는 누구한테 오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청취율 전화 무조건 당밤인데 말이죠. 커피 쿠폰보다 더 값진 음악 선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당밤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청취율 전화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니콘 같은 존재입니다. 통계는 분명 나오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정수란 씨, 청취율 조사에 얼마나 신경을 쏟으셨는지 감도 안 옵니다. 선물이 아닌 음악으로만 채운 선물 같은 시간 역시 당밤. 저희 뭐 이 두 번의 청취율 대상승으로 청취율 조사 욕심은 사실 버렸습니다. 겸허하게. 진인사 대처명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성자 씨께서 안피디님 개인적으로 저번 특집 때는 비올라가 빠져서 약간 서운했습니다. 딱 꼬집어서 리처드 용재훈일의

자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다고요. 후후 하셨습니다. 우리 유송자 씨 사연처럼 지난번 특집 때 여러분이 듣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왜 이 곡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연들을 묶어서 오늘도 애프터 서비스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저희 뭐 매일이 특집입니다. 먼저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해서 빠진 비올라 연주 음악들 중에서 두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 왈츠 2번,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함께하고요. 이어서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유리바 슈메트의 비올라, 네메이르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리처드 용재 온일의 비올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함께했고요. 이어서 브루흐의 로망스 작품 85, 유리 바슈메트의 비올라, 네메르 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서송용 씨, 5세기 클래식 특집 들으니까 한 곡 한 곡이 다 귀에 쏙쏙 재구성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첫날 피아노 베스트 중에서 동네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피아노 레슨곡의 음파가 빠졌더라고요. 음파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하셨습니다. 그날 아쉬우셨죠. 오늘 듣겠습니다. 와이먼의 Silvery Waves 음파, 이경수 곡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아저씨. 저 초등학교 4학년 추진리예요. 저 클레멘티의 소나틴의 D장조 신청할게요. 지금 제가 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곡이 추진리 학생이 칠 수 있는 곡입니다. 요즘 레퍼토리가 많이 바뀌긴 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곡을 연습을 한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틀어주실 거면 11시 이전에 틀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11시 이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미래의 당신의 밤과 음악을 이끌어갈 우리 청취자 유망주 추진리 학생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그래서 클레멘티 피아노 소나틴의 D장조 작품 36의 6중의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크리스토프 에쉔바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와이먼의 음파, 이경숙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피아노 특집에서 빠진 피아노 레슨 곡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분은 다른 전화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02-2056 기억하십시오.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혹시 받으신다면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388번 협디, 청취율 전화 애달게 기다리고 있어요. 당밤이라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밤 관계자 협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큰 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덤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특집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늦은 생일 축하곡입니다. 이재은 씨께서 게시판을 통해서 7월 8일 수요일 41살 생일입니다. 축하곡으로 프랑크의 소나타 들려주시면 당밤 영원히 청취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일주일 늦었지만 우리 이재은 씨 41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세제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에서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보내드립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라두루프의 피아노입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중에서 4악장 이지은 씨의 생일 축하 음악이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SF보다 1권 얼음 소설 모음집에 실린 구병모 작가의 단편소설 채빙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반면에 얼음을 캐는 채빙꾼은 다소 낯섭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잘 알려진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장빙군, 장빙부라고 불렸습니다. 혹한기에 언강에서 큰 톱으로 얼음을 썰어 동빙고, 서빙고 등 각 지역의 석빙고에 채워넣는 일을 했죠. 그러다 조선 후기부터 개인이 얼음을 저장했다 팔 수 있는 사설 석빙고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빙군도 민간 얼음 장수를 위해 일하는 채빙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도 활동했습니다. 구병무의 SF 단편 소설 채빙에는 그런 채빙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뜻밖의 아주 많은 종류의 능력을 갖춰야 했다던 그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얼음을 캐는 채빙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여름밤이 시원해질 것 같은 소설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변변찮은 도구로 얼음을 깨거나 잘라야 하니 채빈꾼은 일단 힘이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날렵해야 한다. 얼음이 녹기 전에 마을로 내려갈 빠른 발에다 이때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치고도 발걸음이 처져서는 안 된다. 산에서 헤매지 않는 밝은 눈과 기억력, 간혹 사람을 해치는 산짐승을 만나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지략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육체와 정신 구별할 것 없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갖춰야 하며 아무나 될 수 없기에 징집이나 차출이 아닌 자원과 선발 과정을 거친다. 한번 얼음을 가지러 올 때 마을에서 지원하는 여비도 상당하여 크고 작은 위험 앞에서 좀처럼 퇴각하는 법이 없으니 가끔 목숨을 잃는 채빈꾼들도 나온다. 부모들은 자식이 채빈꾼으로 뽑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염려한다. 소설 속의 그들 채빈꾼들은 얼음을 캐기 전에 소설의 주인공인 나, 얼음의 신에게 다음과 같은 예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둘레에 그득한 얼음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본격 채취 작업에 들어가기 전 내게 절한다. 얼음의 정이며 톱날을 대야 하므로 이 행위를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바라옵건대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저희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한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구병모의 단편 소설 채빈과 함께했고요. 지금 들으신 곡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이었습니다. 1144번 오랜만에 다시 문자 드립니다. 책 속의 한 줄 문장을 이상엽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며 오롯이 경청하는 느낌이 듭니다. 들리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와서 박히네요. 당번 팬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3649번 요즘 음악들 모두 취향 저격인데 지난 첼로 특집에 라마니노프 작품 19 첼로곡이 없었습니다. 언제 들려주세요. 저는 박경숙 LP로 자주 듣습니다. 청취율 전화 받으면 당근당연당밤이죠 하셨는데 라임 좋습니다. 당근당연당밤. 네, 저희 오늘 AS 하는 날입니다. 이 곡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중에서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모데레토, 박경숙의 첼로, 니나 코간의 피아노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왠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악. 1959년 영화죠. 피서지에서 생긴 일 메인 테마. 여름 음악의 대표 곡 중에 하나인 A Summer Place 보내드렸습니다. 펄시페이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6690번 상엽님, 변함없이 당신의 방과 음악은 거의 듣모로 함께하고 납니다. 특집 방송도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은 슈베르트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도이치번호 934의 3악장. 쭉 이어서 끝까지 듣고 싶지만 어렵다면 변주곡만 들려주세요. 요안나 마르치의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곡은 3악장부터 6악장까지 한 악장처럼 쭉 이어지는 연주 구성이라서 3악장만 듣고 멈추기에는 음악을 조금 듣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입니다. 오늘 3악장부터 마지막 40여 초가 되는 6악장까지를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19분입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세장조 도이치번호 934 중에서 3악장 안단티노,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5악장 알레그레토, 6악장 프레스토. 1955년 레코딩인데요. 헝가리 출신의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 요안나 마르치의 바이올린, 네덜란드 태생의 피아니스트 장 안토니에티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 19분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도이치번호 934 중에서 3악장 안단티노,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5악장 알레그레토, 6악장 프레스토, 요안나 마르치의 바이올린, 장 안토니에티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진 곡은 알베니스의 탱고 작품 165회 2입니다. 로젠버그 트리오입니다.

칠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비올레타 파라의 음악 Gracias a la vida, 대륙의 목소리 메르세데스 소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 알베니스의 탱고 작품 165의 예, 로젠버그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양정수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중3 아들을 10분 남짓한 짧은 등교길 데려다주는데 오늘 도로 위에 숫자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나서면 마을길 40, 큰 길은 50, 초등학교 앞은 30. 속도를 높였다가 줄이며 달리는데 문득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조금 빠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고 어느새 반년 지나 이제 반은 더 빨리 지나가겠지 하는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밤 10시 가장 편안한 시간, 2시간의 당밤은 하루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밤에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신청곡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중에 Playing Lov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OST가 아닌 첼로와 클라리넷, 베이스 연주가 함께하는 버전으로 들어보시죠. 아베 마사시 첼로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의 Beyond the Missouri Sky 앨범 중에서 The Moon is Harsh Mistress,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들려드렸습니다. 오세량 씨, 케빈 콘의 곡 제목과 같지만 다른 곡, 안드레아 보첼리, 엘리 굴딩의 파페라 듀엣곡 Return to Lov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드레 보첼리와 엘리 굴딩의 듀엣으로 함께한 음악, 오늘 끝곡 오세량 씨의 신청곡 Return to Love였습니다. 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는 슈퍼마켓에 가면 자신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욕망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원하는 걸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또한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원하는 걸 늘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과의 거리도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원할 때 가까워지겠죠. 후텁지근하고 무더운 날 기분 좋게 지내는 방법도 비슷할 겁니다. 왜 이렇게 후텁지근하지? 더 나은 날씨를 바라기보다는 여름 장마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구나. 지금의 날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가 아주 상쾌한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김수미 씨 이민정 곡 여름 냇가. 어느덧 무더위는 아이들 웃음 속에 시냇물 따라 저만치 아래로 흐르고 있네.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해 어김없이 겪게 되는 더위, 추위, 뭐 장마도 이렇게 무던하게 보내기가 힘들진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는 또 어떻겠어요?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원하는 것을 늘리지 말라.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흐텁지근하고 무더운 날씨는 노날의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잊어보시죠. 첫 곡이 좀 효과가 있었죠? 다음 곡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서님, 아휴, 더워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김영호님, 소연님 수박 드세요. 더위엔 수박이 제격인데 저는 사실 참외파입니다. 강영실님의 태도 좋은데요. 그래봤자 7월 8월 한철. 아, 너무 길게 느껴지는 한철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 좋죠. 김환호님, 그냥 찜질방이네요. 서울. 첫 곡은 좀 상쾌했나요? 김은경님, 청계천에 발 담글까요? 상상만으로도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곡은 여름날의 평화란 제목의 로베르트 슈만의 독일 리트입니다. 이 크리스티안 샤트에시의 곡을 붙인 이 소프라노와 알토 여성 이중창이에요. 존 머루. 여름날의 평화여 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와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하모니, 프리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로베르트 슈만의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네 시의 곡을 붙인 연가곡이죠.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중에서 12번째 곡 I'm Leutenant John Morgan 눈부신 여름날 아침에 였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은 시인이 여름 아침 정원을 거닐면서 느끼는 슬픔과 위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위로만 받으시길.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슈만의 가곡은 여성 이중창이었습니다. 여름날의 평화.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와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가 함께 불렀고요. 프리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이고야. 1960 쓰시는 분 듣고만 있다가 처음 보내신데요. 우리 1960님의 사연 듣고 나시면 더위 투덜거릴 수가 없겠는데요. 담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수건 앞뒤로 복대 차고 계시다고. 땀투성이 아무 생각 없답니다. 웃음만 하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빨리 낫게는 못해드리고 노래도 또 뭔가 조금은 그 더위를 가시게 해드려야죠. 우리 시원하게 소나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생각하면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20세기 미국 작곡가입니다. 버튼 레인의 재즈곡 Look to the Rainbow. 세상이 무너지거나 힘들 때 무지개를 바라보며 꿈을 쫓아가자 이렇게 노래하는 희망의 곡입니다. 오늘은 보사노바의 여왕이죠. 아스트루 질베르토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아, 웃음소리가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데요. 이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또 이어서 만나봤나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빙의 아구아지 마르소, 3월의 비였습니다. 브라질 이 남반구는 우리와 반대로 이 3월이 늦여름, 우기래요. 여름의 끝을 장식하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조빙은 자신의 작업을 지연시키는 그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가신 폭우로 화난 마음을 달래고자 이 곡을 썼다고 하네요. 여름의 끝을 구하는 3월의 비, 당신 가슴 속에 삶을 약속하는. 자연을 통해 인생을,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남반구는 지금 한창 겨울일 테니까 조금은 쌀쌀한 바람을 상상하면서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빙이 직접 불렀고요. 역시 브라질 가수 앨리스 헤지나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버틴 레인의 재즈곡이었어요. Look to the Rainbow. 보사노바의 여왕, 브라질 가수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 아침부터 무더운 오늘 이 시간쯤이면 축축 처지네요 하셨는데 이 곡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요. 임태희님, 노날과 함께 더위를 식힙시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참외, 수박, 파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최유름님, 팥빙수도. 우와, 제가 이번 여름에 아직 팥빙수를 안 먹었다는 사실을 최유름님의 사연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당장 오늘 먹어야겠어요. 김선자님, 2시간 전 소나기가 급 뿌려 더위가 식는 듯 하더니 서서히 더워지네요. 냉커피 타러 가야겠어요. 여름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영원한 노날 덕에 더위를 이기신다고. 냉커피와 노날, 찰떡궁합이네요. 우리 야간반 최양미님도 보이시고 우리 살림꾼 이병윤님도 보이시네요. 그렇잖아도 금요일날 듣고 싶다고 하신 보리수 보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 7215 쓰시는 분, 동행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고속도로 위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고속도로도 이글이글 하겠네요. 다음 곡도 시원하길 바라면서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어떠셨나요? Close to You 였습니다. 도미닉 밀러의 기타, 피터 케이터의 피아노, 미국 케니 로긴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미국 가수.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케니 로긴스의 노래 팝 참 많이 들었는데, 아, 이 아티스트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겠죠? 이상철님, 아, 오늘 어디 바닷가 놀러 온 것 같네요? 선곡도 시원하고 더운 열기 식히는데 보사노브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마음에 드셨길요.

다음은 따지고 보면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카르멘의 하바네라 감상하시겠습니다. L'amour est un oiseau rebelle. 사랑은 자유로운 새. 카르멘이 팜무파탈인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노래죠. 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갈 거라고. 참 이거를 돈 호세한테 추파를 던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니 팜무파탈답습니다.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라파엘 리벡데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두 곡의 대표적인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세가 부르는 노래였죠. 일명 꽃노래. La fleur qui m'avait jeté. 당신이 내게 던져준 이 꽃은. 이 카르멘을 풀어준 죄로 영창에 다녀온 그가 그동안 고의 간직했던 이 카르멘이 준 꽃을 내보이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죠. 하지만 그 꽃은 당연히 시들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말로를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테너 지아코모 아라갈,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카르멘의 하바네라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 조심하세요.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가 불렀고요. 라파엘 브리벡 데 브르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서경원님, 카르멘의 대표곡인 하바네라의 원곡이 있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의 곡. 비제가 좀 더 멋지게 편곡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저도 원곡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네요. 한번 찾아서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한옥님, 빵 터졌네요. 연애할 때 카르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슈퍼 갑의 위치에 있죠. 평생을 슈퍼 을로 살아온 저랍니다. 을이 편하지 않나요? 우리 한옥님,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만옹으로 통한다는, 아, 우리 프로그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노날 가족이십니다. 만옹 오페라가 생각나는 청취자시네요. 임한옥님, 반갑습니다. 안토니오 비바디의 모테트, 빛나는 별들. 리옹 번호 625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사라 민가르도,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로크 시대 모테트였습니다. 클라라의 스텔라의 신틸라떼, 빛나는 별들, 리옹보너 625. 메조소프라노 사라 민가르도가 불렀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생전에는 베토벤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 큰 명성을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잊힌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 독일 출신 루이 슈퍼입니다. 슈퍼는 당대 유럽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그의 연주를 극찬했고 사람들은 그의 작곡뿐 아니라 연주와 지휘에도 큰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연주는 기록으로 남기 어려운 예술이죠. 음반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연주력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고요. 결국 지금은 악보와 당시의 기록을 통해 작곡가로서의 업적이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의 존재는 음악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재조명한 선구적인 지휘자, 현대 바이올린 텃받침의 원형을 고안한 인물, 지휘봉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초기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초기의 중요한 작곡가, 바로 그가 슈퍼인데요.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단 세 개의 음을 중심으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곡이 있습니다. 세 개의 음으로 만든 자장가. 이 곡은 선율을 세 개의 중심음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요. 슈퍼가 음의 수를 세 개로 제한한 이유, 이 자장가가 지닌 본질에 있습니다. 기교를 뽐내기보다 자장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단순함과 반복, 또 포근한 안정감을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는 음역이 넓거나 선율이 복잡하지 않죠. 비슷한 음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요람을 흔들듯 이어지는 선율이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해주는데요. 슈퍼는 바로 그 모습을 음악으로 옮깁니다. 적은 음으로도 가장 따뜻한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들려주는 작품이죠. 사랑과 평안,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장 단순한 선율로 전하고자 했던 슈퍼의 생각. 적을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그 생각에서 탄생한 작품, 작품 번호 103, 6개의 독일 가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자장가 Begin it in dry 20N입니다.

모든 것이 달콤한 평안 속에 잠들었네. 그러니 내 아이야, 너도 잠이 들렴. 밖에서는 바람만 살며시 속삭이고 쉬쉬 어서 잠들렴, 내 아가. 작은 두 눈을 감으렴. 꽃봉우리처럼 꼭 다물고 있거라. 내일 아침 햇살이 환히 비치면 꽃이 피어나듯 네 눈도 활짝 열리겠지. 난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고 그때 내 예쁜 눈에도 입을 맞추래.

된 어머니의 마음은 밖에 봄이라는 것조차 잊게 된단다. 슈퍼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그 명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슈퍼 특유의 절제된 낭만성이 따뜻한 서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세 개의 음으로 만든 자장가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한스 슈넨베르거의 클라리넷,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게 여섯 개의 독일 가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곡, 젠즈후트,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레티치아 쉐러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량, 물꽃, 산돌림, 잠비, 솔개그늘, 열매, 태풍, 청춘. 여름의 단어들을 이것저것 적어봅니다. 맑고 서늘한 기운을 말하는 청량이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부터 이미 시원하고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를 물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빙수를 한 입 먹었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여름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짧고 세차게 내리는 비는 산돌림이라고 한다는데 뭔가 유머 감각도 느껴집니다. 바쁜 농사철에 비가 오면 낮잠을 자며 쉴 수 있어서 여름비를 잠비라고 불렀고 솔개그늘은 솔개가 날아갈 때 생기는 그림자처럼 아주 작은 그늘을 뜻하는 말이죠. 그 손바닥만한 그늘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르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시면 여름 단어에 보사노바를 추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여름의 기억, 나에게 와서 비로소 소중해진 여름의 단어들과 함께 고단했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샹송이었습니다. 아다모의 노래였어요. 여름이면 또 한 몇 번 정도 듣게 되는 곡이죠. 왈츠 데 때라는 곡이었어요. 여름날의 왈츠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보사노바 특집과 함께하는 주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의 두 번째 편, 보사 파라보세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주실 거고요. 목요일인 7월 16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흔치 않은 보사노바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보사노바로의 여행 이번 주 내내 함께 해주시죠.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박혜숙 씨,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나요? 청량, 물꽃,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들, 파도 넘실대는 바다를 그리며 마음에 물꽃을 들여넣습니다. 아, 찰랑찰랑 하얀 포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혜숙 씨, 오늘도 6시부터 함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에로스 라만소티의 노래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그의 노래 가운데 히트곡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비우벨라 고자라는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한 깐소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전해드리죠. 라코사 마스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Cosa mi resta dopo un grande amore?

이탈리아 가수 두 명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울로 프레스쿠라의 노래였어요. Dopo un grande amore, 크나큰 사랑 후에 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에로스 라마조티의 Più bella cosa 라는 canzone를 스페인어로 노래했어요. La cosa más bella 했습니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7820번 쓰시는 분, 첫 곡이 너무 좋아서 수영 레슨 건너뛰고 새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찰옥수수와 복숭아 사갖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하셨고요. 9472번 쓰시는 분,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퇴근길, 보사노바 덕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사노바에 바싹 다가가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새음에 집중하기로 해주신 두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두 분이 청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은 곡을 두 분이 청해주셨습니다. 3961번 쓰시는 분, 펄펄 끓는 20대에 만나 이제는 모두 중년이지만 각자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8호학번 동창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4851번 쓰시는 분도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바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입니다.

쿠바 뮤지션들의 연주와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사메 무초였어요. 멕시코의 볼레로 곡이죠. 이 곡을 이라케케의 연주, 그러니까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리더인 라틴 재즈 밴드입니다. 쿠바의 밴드 이라케케, 그리고 추초 발데스의 동생인, 여동생인 마이라 까리다드 발데스가 노래를 불러주었죠. 베사메 무초였고요. 그전에는 찬찬이었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었죠. 2758번 쓰시는 분, 강원도 주파수 91.1을 퇴근하자마자 듣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다리고 있는데 제게는 안 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쉽게도 청취율 조사 전화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하지만 응원의 마음에 네, 감사드리면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58번 쓰시는 분. 네. 이번에는 656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은 사위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포장해 온다고 했는데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씀씀이 예쁜 우리 사위에게 음악 한 곡 들려주고 싶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위분께서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2. 오늘은 베트남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낭 타이손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회이었습니다. 당 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334번 쓰시는 분, 운행 대기 중에 주파수 세음에 맞춰 놓고 퇴근길 승객분들과 좋은 음악 잘 들으며 안전운전, 안전운행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기사님이실까요? 버스 기사님이실까요? 택시 기사님이실까요? 궁금하네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911번 쓰시는 분, 얼마 전에 이촌역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클래식 FM 들으시는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 6시에 하는 방송 애청자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반갑고 신기하던지요. 야간에 새벽 1시에 재방송까지 들으며 운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오늘도 들으실까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기사님도 듣고 계시겠죠? 네, 기분 좋은 이야기 제보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뿌, 이탈리아의 밴드죠. 60년대부터 지난 2016년까지니까 한 50년 정도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뿌의 프렐루디오 전주곡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767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은퇴 후 제주에서 정원을 돌보며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정리할 때쯤 새음이 시작되고 해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모든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네요. 새음 3집에 수록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음반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Take Me Home, 고향으로 날 데려다 주오 였습니다. 이 곡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필 콜터 앙상블 그리고 라이프보트 코러스가 함께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인데요. 블라디미르 코스마, 루마니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영화음악가입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작품 가운데 마르셀의 여름이 있었어요. 마르셀 파뇨르의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화했죠. 두 편을 동시에 제작을 했는데 1편이 라글루아크 드 몽페르, 내 아버지의 영광, 우리에게는 마르셀의 여름이라고 소개됐고, 2편은 르샤토 드 마메르, 내 어머니의 성이라는 2편은 마르셀의 추억이라고 소개가 됐죠. 그 가운데 1편, 마르셀의 여름에 흘렀던 하바네라, 아바네라라는 곡인데요. 작곡자,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했고요. 오늘은 OST가 아닌 프랑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마르셀의 여름의 음악이죠. 아바네라.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이 곡을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지휘한 프랑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석진님이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보사노바 특집이라기에 보사노바를 검색해보니 새물결이라는 의미였군요. 보사노바의 풍덩, 새음에 풍덩 빠져 더위를 이겨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5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장르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를 전해드립니다.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

0: 지난 6월엔 장르 특집 1편 딴곳 바라보스로 탱고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함께 했었죠. 이제 두 번째 장르 특집으로 보사 바라보스, 보사노바와 친밀해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보사노바의 디바 나희경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가 나희경입니다.
0: 네. 우리가 전에 뵀었는데, 그렇죠? 우리 또 다른 월드뮤직 특집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제목이 플레이어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각 장르별로 한 분씩 초청해서 하루씩 출연해서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너무 즐겁게 선곡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사노바만 꽉꽉 눌러담아서 네. 오게 돼서 좀 또 맨날 네. 생각나고 너무 기쁘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때가 한 3년 전이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네 3년 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애청자 사연을 좀 이번에 보니까요. 나희경 씨의 공연을 빼놓지 않고 본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나희경 씨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던데요. 나희경 씨는 어떻게 보사노바와 인연을 맺으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1: 인연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990년도 말쯤에는 그때 한국 가요에 네. 보사노바나 삼바 리듬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였거든요. 네. 그때 그런 거를 듣고 지내던 그 초딩이었던 저는 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대 하는 책자를 하나 구입했었고 그 안에 네. 보사노바라는 리듬 샘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첫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런 리듬 갖고 있는 음악을 뭐 춘천 가는 기차라던가 네. 이런 음악들 윤상 이사 이런 네. 음악들 찾아 듣고 했던 게 가장 시작이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브라질로 떠나게 됐죠.
0: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음악을 계속 공부를 하시고 뭐 만드시고 하셨었겠네요.
1: 네, 찔끔찔끔 컴퓨터로 독학하면서 이제 만들고 또 기타도 연주하고 사실 전 드럼을 오래 쳤었는데요. 네. 리듬이 워낙 좋더라고요. 여러 그런 라틴 리듬들이 다 매력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0: 나희경 씨를 소개하는 그 수많은 표현 중에 저는 무작정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던데요. 오직 보사노바를 좋아해서 무작정 브라질로 갔다. 정말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마음이 궁금해요.
1: 아, 이게 무작정이라는 단어가 왜 계획 없이 약간 무턱대고 네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잖아요. 네. 당시에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설레기도 했지만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그런 약간 겸허한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없이 가게 되어서 설렘과 그런 이제 뭐 비워진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브라질 갈 때면 이렇게 브라질이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설렘과 겸허함으로 늘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용기. 인데 네. 그럼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처음에?
1: 저는 이제 만 22, 23 요때 갔어요.
0: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먼 브라질을. 네. 이번 특집 제목이 보사 파라 보세인데 포르투갈어로 당신을 보세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보세. 그래서 오늘 그 보사 파라 보세는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이자 그리고 마치 왜 그 주방장 특선 요리처럼 당신을 이런 거 어때요? 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0: 예.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장르 특집 2편 보사 파라보세를 통해서 보사노바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또 보사노바에 대해 미처 몰랐던 이야기 더 깊은 내면의 스토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나흘간의 특집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날인 오늘은요. 보사노바 외 보사노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특히 삼바와 보사노바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네네.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으시면 삼바에서부터 보사노바로 진화하는 과정의 그런 그런 감각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제 곡을 골라왔고요.
0: 아주 귀한 시간이군요.
1: 음악적 특징도 담고 있습니다. 네네. 내일은 이제 그 초기 보사노바 이후에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풍 보사노바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네. 담은 여러 보사노바를 듣게 되실 거고요. 네.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보사노바 내에 있는 아티스트와 곡들 하나하나의 스토리, 에피소드들을 담아서 한 곡 한 곡 좀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0: 네. 벌써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설레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나흘간의 특집 보사노바는 정말 친숙하긴 한데 보사노바가 뭐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보사노바란 무엇인가? 어떤 답을 들려주실까요?
1: 좀 뭐 교과서적인 답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답을 좀 네, 한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삶을 바라보는 방식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세상 속에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걸러내서 단순하게 네. 미니멀리즘하게 담아내고 또 세상 속에 슬픔이나 고독 같은 그런 정서를 막 처연하게 혹은 막 이렇게 굉장히 괴롭게 전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것처럼 관조적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마음이 수면 위에 남는 그런 태도인 것 같거든요.
0: 네. 아주 멋진 표현이. 보사노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네. 기억을 오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사노바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음악을 한번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어떤 곡일까요?
1: 첫 곡은 이제 또 보사노바의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프롬 이파야네마인데요. 아, 네. 이 노래를 앨범 타이드 1970년에 조빔이 발표한 연주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 이 곡은 보사노바의 패스포드 같은 곡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어디서 봤는데요. 지우베르트 부부의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은 연주곡. 네. 이 연주곡으로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아무래도 걸프롬 이파네마는 목소리가 딱 수면 위에 딱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덜어내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조빔이 만드는 풍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빔이 만드는 하모니라던가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물론 편곡은 이제 아우미르 데오다투라는 아티스트, 브라질 아티스트가 함께해서 좀 더 네. 드라마틱해지긴 했는데요. 이 음악 보사노바라는 음악 자체가 그때 대중성을 띄웠던 음악이잖아요. 이 노래가 근데 대중적이기보다는 조금 마치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처럼 굉장히 뭔가가 떠오르는 그런 감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네네. 그리고 또 두 곡 이어서. 네. 들려주시기로 했는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1: 두 번째 곡은 이제 빼놓았던 목소리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목소리를 Goodbye Sadness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트리스테자 슬픔이라는 네. 노래로 이 슬픔을 노래하는 건데 이 노래를 삼바 가수들은 매우 거칠고 힘있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네.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쿨한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이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 1970년 타이드 앨범에 수록된 연주곡 버전으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Goodbye Sadness, Tristeza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Girl from Ipanema는 1962년에 발표된 곡인데 한 8년이 지났네요. 1970년 타이드 앨범에 수록된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아스트로 쥐베르토가 부른 Goodbye Sadness, Tristeza, 슬픔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역시 아스트로 쥐베르토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이게 보사노바지 싶은데 말이죠. 네,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하면 삼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분명 보사노바에도 삼바의 흔적이 있겠죠.
1: 네. 네. 보사노바의 원래 이름은 새로운 삼바였어요. 보사노바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야 이거 새로운 삼바야. 이렇게 좀 삼바를 새롭게 해본 거야. 이런 말들을 브라질 젊은이들이 하면서 네. 이 음악을 주고받았거든요. 네, 여전히 보사노바의 가장 메인 뿌리는 삼바이죠.
0: 그러니까 삼바에서 보사노바가 나왔는데 어떻게 무엇을 뿌리로 해서 무엇이 들어가서 보사노바가 되었는가. 네, 삼바에 그렇다면 그 뿌리로 일단 시작해 볼까요? 삼바의 정신을 담은 대표곡이라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정통 삼바 곡 중에서도 그 정통 삼바의 어떤 정서를 되게 우아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Danza da Solidão'이라고 고독의 춤이라는 노래입니다.
0: 이 곡 저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저는 마리사 몬치의 네. 버전으로 좋아하는데.
1: 네. 네. 오리지널 버전으로
0: 원곡을
1: 'Paulinho da Viola'라고 하는 브라질 삼바를 대표하는 음악가. 가 이제 노래한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가 그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처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고독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용암이고 내 입안에 감도는 지독한 쓴맛이다. 그런데 노래의 후렴구에서 실제 노래는 다 같이 떼창을 하는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네. 그때 내가 춤을 추고 당신도 춤을 추네. 이 고독의 춤 속에서 함께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독한 것들을 느끼는 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프구나. 우리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고독의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같이 이걸 승화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노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쓴맛, 아까 얘기했던 그 쓴맛을

0: 보는 하죠.
1: 아, 네. 그렇다면 이 곡뿐만이 아니라 이 브라질 삼바라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정서가 네. 그렇다는 얘기겠죠.
0: 맞아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바 연주할 때도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음악적인 걸 또 들어보시면요. 큰 북, 이렇게 둥. 둥 하는 수르드 소리랑 그리고 브라질 퍼커션 반데르라고 하는 탬버린처럼 생긴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나는 네네. 악기가 있는데요. 그런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경쾌하게 흘러요. 그 두 악기가 사실 삼바의 여러 가지 퍼커션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네. 악기가 두드러지게 들리는 그런 곡이고 후렴구에서 떼창을 하는 것도 함께 이겨내는 그 정신도 다 포함해서 되게 삼바의 전통적인 되게 보편적인 정서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나희경 씨 이야기 들으시고 빨리 음악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해가는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들어봐야 할 아주 의미 있는 삼바곡. 삼바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Danza da Solida 고독의 춤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이 곡이 원곡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원곡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제가. 네, 저는 마리사 몬치의 버전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단사다 솔리다, 고독의 춤, 그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파울리뉴 다 비올라,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슬픔을 공동체의 리듬으로 승화시키는 삼바의 태도를 담은 노래라고 이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다가오네요. 나도 추고 당신도 추고 이 고독의 춤을. 이런 가사도 참 인상적이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화하기 시작한 지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삼바가 이 공동체와 함께 늘 존재했지만 실제로 그 녹음된 삼바, 첫 번째 삼바는 1910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1950년대 초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클래식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쇼루나 이런 그 브라질 내에 있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0: 뭐 비밥이나 또 재즈 형태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중에 조니 아우프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사실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의 진정한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로 그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할 때 빠질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네. 50년대 초에 코파카바나의 그 해변가에 뭐 플라자바라고 하던 작은 클럽에 그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모여노는 그런 장소였대요. 그때 이제 이분이 등장을 해서 피아노로 기존 삼바를 연주하는데 삼바의 코드들을 그 화성을 좀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약간 재즈적 하모니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디미니스트 코드라던가 그런 텐션들 같은 걸 막 넣어서 그런 하모니를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리듬을 약간 업박, 레이드백 네. 이런 거 활용한다거나 해서 좀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가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삼바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뭐 혼자서 이렇게 뭔가 곱씹고 이런 서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런 노래들이 당시에 그곳을 이제 막 방문했던 무명의 조빔과 무명의 조항지베르토 분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대요.
1: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그 조항은 노래하는 방식 그리고 조빔은 그의 하모니 그 코드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사노바를 만들 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쳤다,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인터뷰가 꽤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네요.
0: 네, 맞아요.
1: 조니 아우프.
0: 네네.
1: 사실 그의 음악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네. 이름이 낯설고 저도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고
0: 네.
1: 네. 조빔과 조항지베르토 이분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군요. 따로 네. 있군요.
0: 네. 사실 이분을 뭐 검색하거나 하면 장르가 보사노바로 나오질 않아요. 뭐 삼바 파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피셜한 보사노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만 보사노바 삼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사노바의 창시자 3인방에게 전달해 준 아티스트인 거죠.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보사노바가 만들어졌을 50년대 후반, 중후반 때에 주류에 편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이제 흑인이셨고, 보사노바의 그런 아지트가 코파카바나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여서 그 백인 중산층, 그리고 또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네. 이분이 태어난 곳은 조금 더 서민적이고,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흑인이고, 또 동성애자이시기도 했어요.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에서만 아름아름 연주하고 워낙 또 내향적이었대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설로만 남고 함께 그 첫 치료를 만들지 못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의 음악 빨리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0: 저는 에우 이아 브리자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이 노래는 이제 산들바람 나와 산들바람이라는 곡으로요. 이제 그 전에 그런 고독한 정서들을 그 전에 곡이 고독을 춤으로 승화시켰잖아요.
1: 네.
0: 여기에서는 이 산들바람이 나에게 머문다면 혹시나 누가 와줄까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네. 이 고독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서가 확 변하는 순간이죠.
1: 네.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조니 아우프가 노래하는 에우이아 브리자, 나와 산들바람이라는 곡입니다.

0: 보사노바를 미리 발명했다. 그런 멋진 표현을 헌정받았다는 조니 아우프.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넘어가는 여정에서 기억해본 뮤지션 조니 아우프의 에우이아 브리자, 나와 산들바람 들어봤습니다. 7141번 쓰시는 분, 나이경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설명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데다가 음악이 충격적으로 좋아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충격적이라고 하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멋진 곡들 선곡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완연한 보사노바 시대의 음악을 이야기해 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보사노바의 공식적인 시작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1958년 주앙 슈베르트가 쉐가지 사우다지를 발표한 때로 보는 견해는 뭐 여전히 계속 통용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그게 오피셜한 이제 첫 번째 앨범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같은 해에 엘리제 시칼두술의 쉐가지 사우다지가 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곡은 조항이 기타를 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조항이 실제로 노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저렇게 해주라고 잔소리했다는 곡으로서 조금 네. 다릅니다. 실제로 오피셜하긴 조항의 58년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이 격정적인 삼바가 대세였던 그 브라질에서 클래식 기타 한 대로 보사노바라는 새로운 물결을 이끈 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연인에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그 보사노바 특유의 창법도 그렇고 말이죠. 조항 슈베르트의 노래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조항 슈베르트가 작곡한 게 곡이 몇 곡 안 되는데요. 오리지널 자작곡 중에 하나로 의미가 좀 큰 오발랄라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거 제목이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1: 이 제목은요. 그냥 의성어, 리듬의 소리 같은 거예요. 가사 역시 약간 오발랄라를 들어봐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지극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조항은 목소리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악기의 일부처럼 그리고 리듬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런 조항에 좀 철학이 좀 담겨있는 곡이고요. 이 수많은 타악기를요. 아까 삼바 들으셨던 여러 악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악기들을 오른손 하나로 기타 주법으로 삼바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그 리듬으로 압축을 해내고 구체적으로는 그 삼바의 어떤 특정 악기를 땅보린이라는 악기 소리를 그대로 따오거든요. 이렇게 구현을 해내고 또 보컬로서는 코러스 다 없애고 비브라토를 뺀 마치 귓가에 말하듯이 그냥 노래하는 창법으로 부르는 보사노바의 시대가 이제 이런 곡과 함께 노래합니다.
0: 그러니까 기타 한 대가 정말 여러 악기들을 그냥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 거고 목소리 하나로 또 정말 소박하게 노래하지만 그것이 또 많은 것을 전해주는 보사노바죠. 이 조항 슈베르트의 곡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거 오발랄라 들어보죠.

0: 샨 쉬베르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 이 곡에서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또 참여해서 연주자들과 함께한 곡이었다고 하죠. 오발랄라 들어봤습니다.
1: 네, 곡 들으시면서 아까 악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타 소리인가 하고 혼란스러우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 악기들이 편곡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삼바에서 특징적으로 들었던 그 반데로 소리와 수르즈 소리 쿵, 쿵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보사노바가 가진 좀 큰 특징이자 브라질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비어있는데? 라는 느낌을 자아내겠던 핵심 요소. 거든요.
0: 네.
1: 조항지 베르토는 그 수르즈 소리와 반데로 소리를 빼내고 이제 그런 그리고 어떤 리듬의 포인트를 기타로 특징적으로 살리는데 좀 주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이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변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접해봤는데요.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좀 탐구를 해봐야겠죠. 보사노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방금 들으신 그 샨 쉬베르트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0: 같은 독백 같고 속삭임 같은 느낌. 그런 창법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듣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그냥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게 약간 그 깡투팔라도에서 약간 말하듯 노래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창법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비브라토나 기교 없이 노래한다는 거, 또 거대한 다이나믹, 드라마가 없이 노래한다는 거, 또 하나는 리듬과 리듬 사이를 정박에 부르는 게 아니라 살짝 비껴가고 마치 바람이 밀어내듯이, 혹은 네네. 이제 파도가, 웨이브가 치면서 살짝 움직이듯이 이렇게 부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바로 그 보사노바의 싱잉의 특징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좀 나에게 역시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혹시 시키실까 봐 애기 쉐이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 있잖아요.
0: 네, 오발랄라.
1: 네, 오발랄라. 네네. 가사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이건 그냥 사랑이야, 오발랄라. 오발랄라 하나의 노래, 이 가사가 처음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여느 삼바 가수가 불렀다고 한다면 이거를 아, 이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네.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0: 이렇게.
1: 네.
0: 아. 잘 안 하던 스타일이라 어색한데요.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기교 없이 그리고 그냥 옆에 사람에게 말하듯이 노래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0: 그런데 이미 갑자기 조금 더 부산어바다워졌죠. 네, 네. 여기에서 리듬과 리듬 사이를 오가는 그 밀고 당기기, 그 레이드백, 그리고 네. 싱코페이션 같은 보사노바식 스윙감을 덧대게 되면요. 좀 미묘하게 변하는데요. 이 차이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 네, 들어볼게요.
0: 오발랄라가 아니라 오발랄라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1: 네, 살짝씩.
0: 네, 살짝살짝씩. 그래서 듣게 되면 에야모로 오발랄라 오발랄라 우마깡성
1: 네.
0: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1: 아주 살짝씩 밀리는
0: 네, 살짝씩
1: 있어요.
0: 밀리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뭔 차이지라고 느끼시는 분은 조금 편해졌는 걸 하는 감각이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네.
1: 네. 정말 그 미묘한 차이인데.
0: 너무 미묘한가요?
1: 네네. 그러니까 삼바가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라고 막 외치는 그런 네. 느낌이라면 이거는 정말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하듯 속삭이면서 말하듯 그렇게 노래하는 거기에 또 살짝 좀 네. 이렇게 뭐랄까요? 밀린다는 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0: 맞아요. 마치 바닷가를 이렇게, 그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며 걷듯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 걸프로 입하네만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바꿔서 불러볼게요. 저는 또 라이브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브레스한테 찬사가 쏟아지죠. 녹음에서는 좀 더 정박으로 하시거든요. 라이브에서는 더 움직이시는데 예를 들어서 홀리게 꼬이서 마슬링 더 마셔야지 그렇소 이 엘라미니나 기팽이 기빠서 가 이 리듬을 바꾼다고 하면은 올려게 꼬이서 마슬링 더 마셔야지 그렇소 엘라 미니나 기팽이 기빠서 눈 도시 발랑스 가미요 두 마
1: 네, 밀고 당기고가 다 있네요.
0: 이제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된 곡들을 좀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 맨 처음 준비한 곡도 또 조앙 슈베르트의 목소리네요. 네.
0: 네, 그리고 조앙의 그 전 와이프였던 미우샤.
1: 네.
0: 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걸프로 입하네만 나올 당시에 조항의 아내였잖아요.
1: 네네.
0: 그 이후에 이제 짧게 결혼하고 베베우 질베르토를 낳았던 그 어머니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혼한 후에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1: 네.

0: 그래서 그런 사연을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거든요. 네. 헤어진 남녀가 부르는 노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듯이 편안하게 주고받는 네. 기가 막힌 호흡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나직하고 담담하고 개인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한번 느껴보시죠.
1: 네.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된 곡 중에서 나이경 씨가 맨 처음으로 꼽은 곡입니다. 브라질의 전통 카니발 삼바 곡이 보사노바로 부활한 곡인데요. 조안 슈베르트와 미우샤가 함께 부르는 이자우라입니다.

0: 조안 슈베르트와 미우샤가 함께 노래한 곡 이자오라. 저도 이 앨범에서 이 곡 참 좋아합니다. 자, 보사노바 장르의 특징이 강조되는 곡.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흔히 보사노바 하면 안토니오 꼬를로스 조빔의 그런 서정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브라질의 서정성 낭만을 가지고 온 거는 조빔의 노래 외에도 여러 곡이 있고 또 그 네. 뿌리에 쇼루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 전통 음악 장르인데요. 그리고 쇼루를 비롯해서 브라질 전통적인 서정성들을 강조하면서 보사노바의 뿌리는 철저히 브라질의 삼바에 있다. 브라질의 전통 음악들에 있다라고 강조한 1세대 음악가가 있어요. 네. 카를로스 리라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곡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에서 쇼루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듣고 계신다면 아 이런 포인트가 보사노바화 되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일 더 자세하게 어떻게 브라질화 되었는지 네. 이런 걸 또 다루기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곡을 좀 들려드리면서 보사노바의 뿌리가 그 브라질 내에 있고 브라질의 서정성이 이런 감각으로 전개됨을 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카를로스 리라의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카를로스 리라의 프리마베라, 봄 들으셨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사이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첫 번째 날 어떠셨는지요?
1: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네. 상상도 못했어요.
0: 그러네요.
1: 마음 같으면 밤새 함께 보사노바를 듣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고 너무 좀 신이 납니다.
0: 네. 아,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설레면서 그리고 처음 듣는 음악이 꽤 많았었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1: 네. 네.
0: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 듣게 될 보사노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방금 들은 카를로스 리라 같은 아티스트가 이제 서구화된, 재즈화된 보사노바와 별개로 네. 브라질적인 보사노바를 전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0: 네.
1: 그 이후에 보사노바의 흐름들, 네. 이제 60년대, 90년대 이후까지 좀 다양하게 2세대, 3세대 보사노바들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역사까지 좀 이렇게 개관하실 수 있게 네. 네.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0: 내일 두 번째 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그럼 전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 곡은 밀통 바나나 트리오라는 아티스트의
0: 네.
1: 삼바도 아비용 비행기의 삼바 그리고 소칭야키세 공보세라고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라는 노래가 연달아 메들리로 이어지는 노래인데요.
0: 네.
1: 밀톤 바나나 트리오라는 아티스트 이름도 아마 또 처음 들으시는
0: 네,
1: 분이
0: 맞아요.
1: 계실 거예요. 이분이 보사노바에서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삼바에서 보사노바로 이동할 때 조항지베르토처럼 기타로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 퍼커션 셋을 드럼으로 옮겨간 대표적인 드러머입니다.
0: 아, 드러머군요. 네,
1: 게첸지베르토나 쉐가이사우다지 모든 드러머였죠. 그래서 이 모든 보사노바 역사적 음반의 드러머이자 이렇게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삼바 셋을 재즈화한 인물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의 드럼을 듣고 있으면 브라질의 퍼커션이 아까 들으셨던 삼바 퍼커션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곡은 조빔에게 헌사하는 곡으로서 여러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지만 기회가 되시면 밀통 바나나 트리오 이름 너무 귀엽죠?
0: 네, 네. 맞아요.
1: 한번 찾아보시면 리듬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밀통 바나나 트리오가 연주하는 두 곡의 메들리입니다. 삼바 두아비아 비행기의 삼바 그리고 소징야키세 콩보세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두 곡의 메들리 연주입니다. 이 곡 나희경 씨는 오늘 보사노바 세계로의 친절한 안내 정말 고맙고요. 이 곡 들으면서 헤어지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뵐게요. 네.

밀동 바나나 트리오의 메들리 연주 삼바 두아비앙 비행기의 삼바 소징야 기셀 콩보세 오직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례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내일도 나희경 씨의 깊이 있는 안내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금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금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비세슬라프 노바크의 현악 4중주 1번 G장조 스타미치 4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악 오늘 첫 곡은 율리우스 클랭헬의 곡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첼리스트였지만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자신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첼로 협주곡을 여러 곡 작곡했는데요. 첼로 협주곡 3번 오늘 감상하십니다. A단조 작품번호 31,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니콜라스 카터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율리우스 클랭헬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번의 2단조 작품 번호 31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니콜라스 카터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 오늘 명언지 명언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치슬라프 노바크의 작품입니다. 1870년 체코 출신의 작곡가죠. 태어난 체코 출신의 작곡가고요. 교사 또 가난한 그 소년 시대를 보냈는데 고학으로 이 프라하 음악원 그리고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드보르작의 지도를 받았고요. 또 모교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원장도 역임을 합니다. 이 보헤미아의 국경지방을 방문해서 민요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 민족적인 작품에 몰두하게 돼서 브람스, 드보르작, 슈트라우스의 낭만주의와 융합을 시도한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현악사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바크의 현악사중주 1번 G장조 스타미츠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비테슬라프 노바크의 현악 사중주 1번 G장쇼 스타미츠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노바크의 현악 사중주 마음에 드시면 이 스타미츠 사중주단의 음반 더블 CD로 이 노바크의 현악 사중주 곡 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프로코페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죠. 작품 번호 16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콘체르토 직후에 완성이 되는데요. 젊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의 가까운 친구로 1913년 4월에 세상을 떠난 슈미토프에게 헌정이 됩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1913년 9월에 초연된 이 곡은 사람들을 당황시키죠.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러시아 음악협회를 포함해서 중요 음악단체가 이 곡의 연주를 거부를 합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콘체르토를 몇 곡 지휘한 바 있는 유명한 실로티는 친구들에게 나는 프로코페프의 두 번째 콘체르토를 연주하도록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휘를 맡아야 하고 이건 내 체력 밖의 일이다. 드뷔시의 음악은 향기를 내뿜고 이 곡은 악취를 풍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작곡가인 미아스콥스키가 프로코페프를 변호해 줬고 이 작품은 1915년 초 러시아 음악협회에서 연주돼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냅니다. 특히 디아길레프가 연주의 곡에 매료돼서 음악을 또 의뢰를 하게 되죠. 이 곡은 이 프로코페프, 바르톡의 특징이기도 한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다루는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집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요소 때문에 이 시대에 앞서갔다는 그런 비평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혹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페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이제는 잊혀진 추억의 명피아니스트입니다.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토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6.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에리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루드빅 판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 작품 번호 35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굴드 연주 전해드렸죠. 연주자에 따라서 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 1980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헤로이카 변주곡 작품 번호 3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 1980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언지 명음악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고 엄청난 물이 출렁이고 있죠. 하지만 목이 마를 땐 정작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이에요. 반면에 숲속 작은 샘물은 다릅니다. 크지도 깊지도 않지만 조금만 떠먹어도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 인맥, 말과 생각까지 넘쳐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채워줄 진정한 일부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떠올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조용옥 작곡 살랑 작은 바람, 꽃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한유빈의 가야금 연주, 유현정 작곡 가야금 하나 마음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은 조용욱 작곡의 살랑 작은 바람, 곡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만났는데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가야금 한 줄에도 생각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두 곡이 전한 따뜻한 위로 잘 들었습니다.

연못 수면은 겨우 말통만큼 작지만 갈아놓은 청동 거울처럼 환하여라. 논이는 물고기에서 참 즐거운 보고 고요한 물에서 현묘한 공을 깨닫노라. 대를 기르자니 새 흙이 필요하지만 창포를 옮길 적엔 옛 떨기 가져왔네. 기후는 점차로 찌는 듯이 더운데 휘파람 불면서 시 읊는 늙은이여.

조선시대 이행의 시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시 끝엔 이런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목가에 대를 심으려 하니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기름진 흙을 섞어 넣어야 했다. 대나무가 자라기엔 토질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창포는 옛 떨기, 그러니까 한 포기가 그대로 잘 자랐어요. 작지만 거울처럼 맑고 물고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연못에선 고요하고 깊은 이치도 깨닫습니다. 무더운 여름, 노인은 자신이 꾸민 연못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지만 깊은 연못에서 삶의 여유를 발견했던 옛사람의 마음, 함께 만났는데요. 이제는 정우의 연주로 이어지는 개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그라우프너 작품 번호 337 전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발터 라이터와 샬레브 아델이 이끄는 아카데미아 다니엘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감상하시죠. 노래는 소프라노 루스 크로우고요. 존 넬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루시 크로우의 노래 존 넬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18세기 스페인 음악가 안토니오 솔레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면서 스페인 왕실의 음악 교사로도 일했던 솔레르는 150여 곡의 건반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건반 소나타 87번 G단조 들어보시죠. 엘리나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엘레나 리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는 와 안토니오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 87번 G단조였습니다. 계속해서 독일 음악가 미하엘 프레토리우스의 1612년 작품집 테르프지콜에서 골랐습니다.

테르프지콜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연주되었던 세속 무용 음악을 300곡 넘게 모아 엮은 방대한 작품집으로 그 중에서 마을의 불황을 감상하시죠. 필립 피켓이 지휘하는 뉴런던 콘서트입니다.

미하엘 프레토리우스의 테르프시코레 중에서 마을의 불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필리피켓이 지휘하는 뉴런동 콘서트였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은 바흐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전악장인데요. 비바체의 라르고 마눈탄토, 알레그로까지 슌스케 사토와 제피라 발로바의 바이올린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예, 뽀모드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43, 비바체, 라르고 마눈 탄토, 알레그로의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슌스케 사토와 제피라 발로바와 일 뽀모도로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주고받는 인사, 유독 향이 좋은 커피, 떠오르는 해, 포기를 모르고 울리는 알람, 야심차게 세우는 하루의 계획. 이것들의 시간적인 공통점,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을 저희 출발의 팬과 함께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하루 중에 음악이 가장 좋은 때라고 축하하실 것 같습니다. 시인 정현중, 아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오중주 작품으로 34 중에서 3악장 미뉴엣 카프리치오 프레스토 4악장 론돈 레그로 지오코스였습니다. 에드와르트 브루너의 클라리넷과 하겐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시인 정현종이 쓴 아침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맺습니다.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올는지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풋기운만 가득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162 하나 쓰는 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출발의 팬과 함께 아침엔 운명 같은 건 없다. 한국은 새날, 여기는 바르셀로나. 이제 막 자정이 됐어요. 멀리에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명 같은 건 없는 대한민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죠. 아, 있죠. 정해진 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의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작은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결정해 나갈 겁니다. 운명이 없으니 자유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그리그의 홀베르크 시대로부터 더 바흐의 사냥 칸타타, 드브로자 교향곡 7번 이런 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베토벤의 새로운 면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음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열흘간의 작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0: 콩으로 그리고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직은 비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많고요.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무더위도 쉽게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영덕이 37.1도, 경주와 포항이 36도를 넘어서는 등 경상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뒤 또 밤새 그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 많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오늘도 이렇게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비가 내려도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또 초복인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비가 내린 뒤 폭염의 기세가 약간 꺾이긴 하겠지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32도, 광주 31, 강릉 34, 대구 36, 포항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면서 비가 밤에 시작되는 경상권 중심으로 오늘도 극한 폭염이 낮 동안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제주에는 쭉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늘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먼저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또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역, 밤부터 경상권에 비가 확대된 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30에서 100,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80mm의 비가 내일까지 내리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고 해상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본 윌리엄스의 푸른 웃음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앞서서는 프레드릭 딜리어스의 봄의 첫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였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On Hearing First Queen Spring 이었습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한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와, 사진 와 있네요. 6042 쓰는 분. 가슴이 어찌나 콩닥콩닥 뛰던지요. 난생 처음 이런 전화도 받아봅니다. 고맙습니다. 6042 쓰는 분. 지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6042 쓰는 분이 청취율 조사 받으신 것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에서 온 인증사진.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혹시 022056번 또는 02로 시작하는 이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 있습니다. ARS가 아니고 꼭 상담사께서 이제 설문을 하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라디오 발전을 위해서 잠깐 시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042 쓰는 분께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7119 쓰는 분입니다. 택시기사입니다. 이 시간이 바쁜 시간이어서 허다하게 호출을 놓쳐가며 퀴즈 응모해보지만 늘 공탕이었고 몇 년 전부터 보내는 사연이야 등 돌린 애인에게 보내는 메아리 없는 하소연이어서 진즉 포기했고 몇백 명씩 받아가는 샌드위치도 공탕 스팸 차단한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풀어놨지만 여기는 지역이어서 서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청취에 치읍자도 없는 스팸이고 모처럼 어제 메시지가 채택돼 식빵 한 봉지 받나 보다 했지만 역시 식빵은 공탕.

공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공차라고 이제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산행 중입니다. 모처럼 차분하게 싱겁게 끝날 오스트리아 알제리 이야기나 들으렵니다. 7119 쓰는 분,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글 잘 쓴다고. 진짜 나중에 책으로 이런 문장들 만나면 훨씬 더 재밌겠습니다. 아, 7119 쓰는 분, 글 잘 쓰신 그 보답 받으셔야죠.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7119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기분 좋게 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기예보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네 손을 위한 안단테와 피아노 쾌일번호 501번입니다. 크리스토퍼 에셴바우의 피아노와 유스투스 프란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네 손을 위한 안단테와 변주 쾌일번호 501번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셈바흐의 피아노 유스투스 프란츠 네 손이니까 예 연주자 두 명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셈바흐 그리고 유스투스 프란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와 9692 쓰는 분 6706 쓰는 분 두 분께서도 청취율 조사 응하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6706 쓰는 분, 9692 쓰는 분 시간 내주셔서. 9692 쓰는 분은 아드님.

님의 만기 전역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청취율 조사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있는 분은 아드님 만기 전역 시간이 잘 안 가죠. 근데 또 이제 전역하고 나면 시간 금방 빨리 흘러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슈트라우스의 평민 귀족 모음곡을 준비했습니다. 17세기의 발레극을 20세기의 연극으로 바꾸기 위해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대본가 휴고 폰 호프만 슈타리 손을 잡았습니다. 원작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극작가 몰리에르와 작곡가 릴리가 힘을 합쳐 만든 코미디 발레극 평민 귀족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벼락부자가 된 주인공 무슈쥬르댕이 재력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어 진짜 귀족이 되고자 애쓰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립니다. 250년의 시간을 달려서 발레극은 3막의 연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슈트라우스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피아노와 하프를 더한 투명하고 소박한 편성으로 총 17곡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릴리가 썼던 원곡의 선율을 곳곳에 인용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무대에선 작곡가가 고르고 골라서 엮은 9곡 구성의 평민 귀족 모음곡이 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평민 귀족 모음곡 중에서 서곡 미뉴엣, 검술 선생의 장면, 릴리의 미뉴엣, 클레옹트의 등장 이렇게 5곡을 듣겠습니다. 오르페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평민 귀족 모음곡 중에서 서곡과 미뉴에트, 검술 선생의 장면, 릴리의 미뉴에트, 클레옹트의 등장 이렇게 다섯 곡을 들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611 쓰는 분입니다. 어제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 노원구는 마감됐다고.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도 마음속엔 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8611 쓰는 분. 아쉽네요. 저희도 아쉬워요. 8611 쓰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크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대로 저희가 또 보내지 않으면 저희가 또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서 네, 8611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21 쓰는 분입니다. 30대 부부입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깜짝 회복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진아, 고생했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자. 사하나 이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두 분이 더 단단해진 그런 사랑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하나 둘하나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준비한 제시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들, 이제 오케스트라가 되겠죠.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케스트라는 아이고 이분들이군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였습니다. 앙드레 류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4053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이 왈츠 2를 듣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입니다.

시인 정현종은 아침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아침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붓기운. 7월 14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에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앞서선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홀베르그 시대로부터 작품 번호 40번 중에서 프렐루디움 전주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네빌 마리노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7739 쓰는 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 전화가 왔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문득 청취율 조사 떠올라서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 동향조사 전화였습니다. 너무 반갑게 받은 터여서 끊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설문에 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닷가를 걷다가 황지우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비록 이번엔 응답하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을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773부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멋지게 예술로 승화시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73부 쓰는 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 거주하시는 이 분들에게는 전화가 간다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되겠죠. 전화가 간다 하더라도 이 계시는 지역을 사시는 지역을 이 상담사께서 물어보고 예 설문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프로그램의 이제 그 이 수평 비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수도권 지역만 청취율 조사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739 쓰는 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498 쓰는 분 그리고 1639 쓰는 분 9498 쓰는 분 요 세 분도 또 받으셨네요. 청취율 조사 전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가면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시간 되시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출발 FM과 함께가 준비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이름은 거창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며 한 번쯤 들어봤지만 어쩐지 살짝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클래식 상식들을 샌드위치 한입 베어물듯 한입씩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열흘간 총 1000분이고요. 어제까지 600분께 교환권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화수, 목, 금, 나흘 동안 각각 매일 100분씩 총 400분께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마 살면서 이 노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바로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극을 바탕으로 작곡한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에 삽입한 행진곡인데요. 이 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관객이 일제히 문 쪽을 뒤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마법 같은 음악이죠. 이 곡 들으면서 찡그리는 부분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멘델스존의 그 음악 한여름밤의 꿈에서 이 행진곡은 온갖 소동과 갈등, 오해가 유쾌하게 해결되고 마침내 주인공 남녀들이 합동 이것을 올리면서 성대하게 축제를 벌이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것,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개막식, 2번 출정식, 3번 착공식, 4번 결혼식. 1번 개막식, 2번 출정식, 3번 착공식, 4번 결혼식.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 문자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고르기가 어려우신가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민 끝에 내린 결혼은?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세 분 케이크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이 곡을 듣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이것 행진곡, 이어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에서도 역시 이것 행진곡. 멘델스존의 곡은 클라우디 아와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바그너의 곡은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결혼행진곡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에서 결혼행진곡,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펠릭스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결혼행진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 아바드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4번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604 쓰는 분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국가 코소보 프리즈렌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발 FM과 함께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중에 해외 나가면 꼭 사연 보내봐야지 했는데 처음으로 밤에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 너무 덥다던데 출근길 다들 파이팅 하세요. 휴가 가셨군요. 출장이신가요? 460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코소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자 유도 진짜 잘하는 나라가 코소보인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씩 땄던,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곳을 직접 가셨군요. 와, 발칸반도에서도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내놓겠습니다. 그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놓을 테니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56 쓰는 분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나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담했을 때 아침 출근길에 출발의 팬과 함께에 낙담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독백처럼 끝났는데 저 결혼해요. 내년 2월에 5살 연하와 축하드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사랑은 다시 찾아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사랑은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매일 아침에 듣고 있는 라디오에 보냅니다. 저도 그랬듯 낙담하는 누군가에게 제 소식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1556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이 결혼행진곡 들려드리고 나서 딱 이런 사연이 오니까, 아, 운명 같은 건 없다고 시인 정연족은 이야기했지만 출발 FM과 함께와 1556 쓰는 분은, 그리고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당신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1556 쓰는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규칙적 생활의 화신. 머리에 찬물을 들이붓고 작곡할 만큼 열정적이었던 베토벤. 그는 식사를 거르거나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베토벤의 하루를 관찰해보면 해 뜨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잘 알려진 대로 흠집 없는 원두

60알을 골라서 깨끗한 천에 걸러 내립니다. 그 뒤엔 곧장 책상에 앉아서 낮 2시나 3시까지 집중해서 곡을 씁니다. 작업이 막힐 때면 잠시 밖을 거닐다 들어와서 다시 씁니다. 이후 늦은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합니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빈 시인의 성벽을 크게 두세 바퀴씩 돌 만큼 그의 산책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뒷짐을 진 채로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종이나 책 심지어 옷에 적었습니다. 비서를 자청했던 쉰들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이 꿀을 모으듯 그는 걸으면서 곡을 구상했다. 저녁엔 좋아하는 선술집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신문을 챙겨 읽습니다. 아무리 마감이 바빠도 밤늦게까지 작곡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작업하면 눈이 상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온 힘을 쏟으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처럼 정돈된 일상에서 매 순간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연에서, 숲에서, 산책 중에, 고요한 밤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영감은 시인에겐 언어로, 내겐 음향으로 찾아온다. 내 안에서 파도치고 울부짖다가 마침내 음표가 돼 내 앞에 우뚝 선다. 베토벤, 바가텔, A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59번 엘리제를 위하여, 이어서 민우의 쥐장조, 역시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0의 2번, 두 곡 모두 필립 엉트루몽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베토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민요의 쥐장조, 작품번호 없는 작품 10의 2, 앞서선 바가텔 A단조, 작품번호 없는 작품 59, 엘리제를 위하여, 필리방 드루몽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777 쓰는 분, 아유, 전화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케이크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조사 인증해 주신, 사진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535 쓰는 분, 이지혜 씨. 아, 불가항력의 연속극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제 3대3까지 말씀을 드렸죠. 2대2까지 만들어 놨고, 그리고 후반전 10분 보충 시간 거치고 나서 갑자기 그 경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단히 이제 열심히 골을 넣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오스트리아와 알제리 선수들이. 그리고 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끝나고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서로 공을 그 돌립니다. 심지어 경기 중에 스트레칭을 하는 선수까지 있어서, 아, 이건 뭐 서로 명시적으로 말이나 뭐 문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겠지만 서로의 눈치로서 그냥 비겨서, 양 팀이 비겨서 32강 토너먼트에 나가기로 한 것이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필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갑자기 알제리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근데 후반 추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골을 넣었으니까 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오스트리아가 선수 한 명, 키 큰 선수 한 명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대2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골을 넣어요. 거짓말처럼. 그것도 헤딩 골로. 요즘에 헤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3대3 균형을 맞춰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골은 두 번째 골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골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뭔가 좀 그 그림이 맞추어집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3647 쓰는 분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모 대학에 연수를 들으러 다니시는데 금요일에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출발 FM과 함께 DJ의 사진이었습니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DJ의 사진이었는데 평소에 단톡방 사진 잘 보지 않는데 너무 반가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직접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고. 아이고, 전달 받으신 건데 고맙습니다. 3647 쓰는 분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에이미 비치의 곡을 신청하셨네요. 에이미 비치 요즘에 저희가 통 듣지 못했었는데 1867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세상을 떠난 여성 작곡가인데 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향곡을 작곡한 최초의 미국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작품으로 23번 미도리 고토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널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에데 폴리니의 춤추는 인형,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 버전이었고요. 앞서선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으로 23번, 미더리 고트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널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임설경 씨, 0515 쓰는 분, 8288 쓰는 분, 결말이 궁금하다고. 아유, 결말 별거 없습니다. 뭐 맹탕이에요, 맹탕. 맹탕인데 틈틈이 말씀드리느라고 일부러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아, 일부러 끄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골로 다시 가서 뜨브르자기의 교향곡 7번, 작품으로 70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인데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전반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자 마치 고속 필름을 보는 것처럼 나는 여름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덥고 습하고 하루하루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그 뜨거운 햇살과 빗줄기를 쫙 머금고 식물은 쑥쑥 자라납니다. 예상치 못한 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생길 것 같아 뭔가 흥미로운 사건이 펼쳐질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드는 계절. 그게 바로 여름입니다. 뜨거운 만큼 역동적인 여름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받아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아침 7월 14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